0: 받고. 어. 들어오지 마세요.
1: 감사드리겠습니다.
2: 알아서 돌아오겠죠?
1: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1: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2: 네.
3: 오.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3: 와,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4: 아, 네.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5: 네, 아유.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그래도 시원해요.
5: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5: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2: 어, 전,
4: 어, 전 없어요?
5: 정답이 50% 없네요.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오.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네. 이쪽으로
2: 네.
5: 올라오실 거고요.
2: 네.
5: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2: 네.
5: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3: 큰일 났나요?
5: 네.
2: 내일 죽나요? 맥이 빨리 뛰나요?
5: 맥이 좋습니다.
2: 오, 예. 오,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5: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 네?
5: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2: 맞아요.
5: 잘하시네요.
2: 예. 맞습니다.
5: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2: 오, 맞아요.
5: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2: 오.
5: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2: 네.
5: 기름진 음식들.
3: 피자.
5: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2: 다 좋아해요.
5: 다 좋아하세요?
2: 네.
5: 알겠습니다.
2: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5: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2: 네.
5: 네. 이사님도 한번 누워보시고요.
3: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이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5: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3: 어? 고기 먹었어요.
5: 고기 드셨어요?
3: 네.
5: 잘하셨습니다.
2: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5: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3: 제가 숨겨놨어요.
5: 숨겨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예, 안에 있으신가요?
3: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2: 아, 그치.
5: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3: 그쵸. 아, 다다다다다?
5: 다다다다다?
3: 네.
5: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3: 와. 나온다, 이제.
2: 여기서.
3: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2: 그러니까.
3: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2: 그치.
5: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 네.
5: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2: 뭐 느낌이
3: 약간... 아, 이거
5: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2: 다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뭐예요?
3: 이거 빨개졌어요.
5: 빨개지셨네.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5: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2: 오.
5: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3: 그러니까요.
5: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3: 오.
5: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5: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2: 네, 맞아요.
5: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
5: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5: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3: 띠링!
5: 어?
2: 어? 뭐야?
6: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4: 예.
6: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 양체질,
2: 토 양체질
6: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호흡,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 주시는 게 우리 피부.

0: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어.
1: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0: 랩 하시나요?
1: 그냥 말이 많습니다.
0: 아, 그냥 말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아~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1: 예.
0: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0: 그럼 안 되죠.
1: 네.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0: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네.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뭐.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와. 가능하실 거예요.
1: 잘하네, 돌 잘 먹네.
2: 오, 맞아요. 아,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0: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네.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2: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0: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2: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0: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하체의 또 예.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롤러나 이런 식으로
1: 어차피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2: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0: 예. 그런 식으로 네네. 해서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나랑 아예 반대네.
2: 그러니까
1: 진짜
2: 완전 반대네.
0: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2: 아, 아웃!
0: 아웃! 아웃! 바깥에!
1: 네.
0: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2: 좋아요! 네. 렛츠고! 와,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나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2: 네.
3: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4: 예.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2: 네,
3: 여기서는
2: 네.
3: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오.
3: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4: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항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2: 오, 용침 맞아봤어?
4: 맞아, 용침.
2: 얼굴에?
4: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2: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4: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4: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2: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2: 예,
4: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사실 또 저희가
3: 네.
4: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4: 내일 자켓 촬영인데요.
3: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2: 네.
1: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1: 오~
2: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3: 그렇지.
2: 아, 그거 조금 그렇다.
1: 방송이지만.
2: 맞긴 해.
4: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3: 네.
4: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왔거든요.
2: 네.
3: 안 아프다고 합니다.
1: 아, 그 친구가 유치원...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3: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2: 네.
3: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K 한방 뷰티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2: 네.
1: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2: 예,
1: 용기 있게. 네.
3: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 한방 뷰티. 네, 해볼까요?
2: 네, 네 좋습니다.
3: 들어가 보시죠.
2: 와우.
1: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3: 예.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자, 해볼게요. 네.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5: 네. 오, 지금 낫나요?
3: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네.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5: 오, 신기해.
2: 안 나온 것 같아?
5: 오, 뭐야, 뭐야.
3: 괜찮으시죠? 예, 예, 예. 네,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네. 오늘 처음이셔서.
1: 아이는 편하고.
3: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1: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2: 이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3: 따끔.
5: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오!
1: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5: 아, 예.
3: 괜찮으세요?
5: 예, 전혀.
2: 여기가 안 아파?
5: 오, 이거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2: 진짜로?
3: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5: 네.
3: 해보실래요?
5: 아픈가요?
3: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5: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자, 따끔.
5: 오!
3: 괜찮으시죠?
5: 네.
2: 우와, 근데 쑥 들어가네. 우와.
3: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예.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5: 오,
3: 봅시다.
2: 피카츄 하나, 피카츄.
5: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3: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선생님.
3: 네?
5: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3: 아, 제가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5: 예. 조금씩 옵니다.
2: 오.
3: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5: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3: 정답인데요?
5: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3: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5: 그렇죠.
3: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오.
3: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3: 네.
5: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3: 아,
5: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3: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5: 네, 알겠습니다.
3: 됐습니다.
5: 이거 아까운 데가 지워서 빼면 안 돼요?
3: 오케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5: 우와!
2: 와.
5: 달랐나요? 아, 제 기분 전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2: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5: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2: 아, 근데 느낌이 지금
5: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연기를 못합니다.
5: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2: 이제 내가 해볼게.
3: 자, 먹어보실까요?
2: 네. 아싸리 어머.
3: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캐대연 보셨어요?
3: 네, 당연히 봤죠.
2: 이거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3: 외국 분들도 실제로 캐대한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1: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3: 어떤 준비?
2: 대본
1: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3: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2: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1: 그러니까요.
3: 아, 정말요?
2: 네.
3: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네.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1: 알겠습니다.
2: 아, 그럼요.
3: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1: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3: 어때요?
2: 오, 나왔어요?
3: 응.
2: 오.
1: 우와, 진짜 들어갔어?
2: 나쁘지 않은데요?
3: 괜찮으시죠?
2: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1: 이게 침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3: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5: 아,
3: 딱.
1: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침 네.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3: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1: 근데 이게 네.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3: 오, 맞아요.
1: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3: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 역시 뷰티 MC.
3: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친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1: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3: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1: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3: 느껴지세요?
2: 네, 조금 올려.
3: 더 올릴까요?
2: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전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3: 거. 괜찮으세요?
2: 네, 지금이에요.
3: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2: 아니요, 전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3: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2: 예.
3: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2: 네.
3: 고생하셨습니다.
1: 하늘하기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 네.
1: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2: 근데 진짜 안 아파.
1: 이게
2: 빼는 것도 안 아파.
3: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1: 그렇죠, 무서울 것 같긴 해요.
3: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2: 맞아.
3: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 봐봐,
2: 한층 젊어진 것 같아.
3: 오늘 저한테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1: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3: 네, 맞아요.
1: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을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3: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1: 네.
3: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1: 네.
3: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2: 이제 바디.
1: 바디.
3: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2: 와우, 리버블.
3: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2: 네. 오!
1: 바이! 예, 한방 뷰티 코스 요리네요.
3: 네, 맞습니다.
2: 오케이, 좋았어.
3: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가세요.
2: 예. 마술 먹어 가세요.
0: 아, 예? 이야. 잘 받고 오셨을까요?
2: 예. 너무 어려지고 왔어요.
0: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2: 예.
0: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2: 오!
0: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2: 네네.
0: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2: 오!
1: 근데 질문 네. 하나 되겠습니까?
0: 네.
1: 추나가 무슨 뜻이죠?
0: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1: 네.
0: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로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 진행을 했었고 밀고
1: 밀당.
0: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0: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2: 확실히 아시네요.
0: 아니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1: 맞아요.
0: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1: 맞아요.
0: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2: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1: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0: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2: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1: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0: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오. 난 저 올라갈게요. 오.

0: 자, 시원하신가요?
1: 예. 뭐...
2: 180을... 와우!
0: 와우!
2: 끝났어요.
0: 내려오시고요. 예, 고생하셨어요.
2: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3: 형, 대박이야.
0: 이사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1: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0: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1: 예?
0: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네. 저한테 힘 펴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 더 쭉. 한번 더 쭉.
2: 괜찮아. 오, 뭐야, 그래서 시원하지?
1: 오, 시원해.
2: 오, 그래.
0: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요.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1: 좋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예. 어!
0: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1: 오? 오, 좋은데요?
0: 좋으신가요?
1: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0: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춘하 처음 받아보셨죠?
4: 네.
0: 어떠셨을까요?
1: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네네.
1: 드륵 하고.
0: 그쵸.
1: 근데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0: 무서우셨었죠.
1: 무서웠는데. 예.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
0: 맞춰진 느낌.
1: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4: 퍼즐처럼 뭔가 진짜. 시원해지고.
0: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어...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아, 은혜.
1: 우! 아니,
4: 네.
1: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4: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1: 3-in-1이잖아요.
4: 그게 뭐죠? 일석삼조.
1: 이너 뷰티.
4: 아, 이너 뷰티.
1: 얼굴.
4: 얼굴.
1: 몸. 아, 있다.
4: 여러분들께서도 또 K 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 안녕!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where it seems like only dense skyscrapers exist, here's a place that feels like time has momentarily slipped away, the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dong. The clear Cheongneung stream originating from the foothills of Bukhansan Mountain guides me through the village. This is Cheongneung-gor, where winter rain gently falls. Along a narrow alleyway, barely wide enough for a village bus to pass, I discover the warmth and charm of Cheongneung-gor. As one of the few remaining hillside neighborhoods in Seoul, traces of old charm are preserved everywhere you look. In the midst of a busy daily life,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walked so leisurely and peaceful like this.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felt such a sense of calm. Cheongneung-gor is a village that was founded in the early 1960s as people gathered one by one, cultivating the land and building their homes. It's also a place where the novelist Park Kyung-ri resided and wrote her epic novel, Land. The things we've passed by without a second thought may hold someone's entire life within them. That said, the small things I encountered suddenly feel much more precious.
2: Yeah, 이건 진짜 옛날 집이네. 대부분. 야, 자연이 살아있네. 안녕하세요. 예. 왠지 느낌이 예. 이거 형광색 이게 패딩을 입으신 거 보니까 예. 여기서 좀
3: 예, 오래 살았고 순찰하고
2: 네.
3: 통장.
2: 통장. 예. 통장님. 통장님 반갑습니다.
1: Since I met the village head, I decided to learn more about this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gor.
2: 여기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북한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3: 예, 연결돼 있죠.
2: 와.
1: A hidden oasis in the heart of the city, embracing nature.
2: 집이세요? 와. 야, 여기 이렇게 집이 있구나.
3: 저는 못 나니.
2: 회장님 키우시는 강아지. 야, 안녕.
1: I soon found myself arriving at the village head's house. With warmth and kindness, he even invited me into his home. This place is filled with the life of the village head and his wife. Everything here reflects their touch and care.
2: 회장님, 네. 여기 그 언제부터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3: 67년도 됐어요.
2: 와, 60. 네. 60년대요?
3: 네.
2: 야, 아니 어쩐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도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이 골목골목이나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집들이 되게 정겹거든요.
3: 네. 변한 거는
2: 네.
3: 여기가 되게 복숭아 밭이 있었는데
2: 네네네.
3: 그게 좀 없어지고 마을버스 올라온다는 거.
2: 네.
3: 곳이 변화가.
2: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막 아파트 빽빽하고 막 바뀐 도시 보다가 여기 정릉은 그래도 그 196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야,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님께서 딱 여기 이제 오셔갖고 사셨을 때 그 집들이 많이 있었나요?
3: 아, 없었어요.
2: 거의
3: 없었고 하루 아침에 좀 소나무랄까 이제 나무펴내고 네. 네. 거기다 터 잡아서 고루고루 다섯 개 싸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저 들어가는 집이지. 오.
2: 야, 그래서 정말 이 정릉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 이제 추억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좀 보고 싶거든요. 예. 예, 예. 아, 예, 마침. 예. 아, 야. 야, 이 눈 왔을 때인가 봐요.
3: 예, 그렇죠. 와. 여기 눈은 뭐 스케이트 타이어예요.
2: 스케이트 타요?
3: 예, 미끄러서 못 가.
2: 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비료 푸대? 예. 비료 푸대 같은 걸 이렇게 해 갖고 비닐 푸대나
3: 차동이에요.
2: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언덕 있으니까.
1: It's a place where they've shared over 50 years of joy, sorrow, and everything in between. Though many tough days have come and gone over the years, Jeongneung-gor has always quietly embraced and nurtured them. Because the scenery might soon disappear due to redevelopment, every photo they've taken here feels more precious than ever. For Kwon Hyun-sik, Jeongneung-gor, which has grown old alongside him, is simply a place he cherishes deeply.
2: 우리 회장님에게 정릉골이란
3: 뭐 내년이나 뭔 후년이나 사라지겠지만 네네. 그래도 간직한 동네, 기억하고 싶은 동네, 네. 그냥 많이 보존하고 싶어서. 네.
1: Though life was difficult and everything seemed scarce, looking back now, those were truly happy times. This place is his pride and his forever hometown.
2: 네, 이 정릉골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구비구비 하면서 이렇게 회장님 댁에도 와봤는데 참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다 뭐 이렇게 골짜기였을 거 아니야. 개발도 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직접 일궈내 갖고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게 야, 정말 좀 놀랍고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예.
1: For some, Jeongneung-gor was a beacon of hope in life, and for others, it was the joy of living in the present. With redevelopment approaching, more and more people are leaving the village, and now there are quite a few empty houses. But still, the village alleys ar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ose who love this place. Everything was so warm and familiar.
2: 어? 야, 슈퍼가 있네. 운영을 하시는 건가? 야, 이게 여기 사장님 사진이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쌍둥이 슈퍼. 와. 아, 이게 손주분이신가 보다. 자녀분이시거나. 야, 정말 오래된 슈퍼 같은데. 안에 계시나, 사람이?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래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 슈퍼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치 여기 이제 앉을 곳도 있고 이렇게 그래갖고 사랑방처럼 동네 분들 오셔갖고 막 예.
1: 아, the neighborhood market which embraces the unique stories of each resident. As I slowly walked up the uneven hillside, a rather unfamiliar view of Seoul unfolded before me.
2: 네, 제가 이 정릉에 거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네. 근데 보시면 뒤에 보시면 특이한 건물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거 수직인데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는 수평으로 돼 있습니다. 와. 저것 또한 이 정릉만의 특색인 것 같은데 이 풍경을 제가 또 그림을 전공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n the hope of preserving even a small memory of this beautiful Jeongneung-gor, which may soon disappear, I've recorded it with a sense of longing and hope. What do you think? I hope Jeongneung-gor is remembered for a long time. Passing through the humble Jeongneung-gol, I head toward another place filled with memories. For many years, this has been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buses, quietly accompanying the daily lives of the Jeongneung residents. In particular, this place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for the locals as it is the terminus of Seoul City Bus No. 1. In this place, which was bustling with people 365 days a year, I met the driver who's been operating the buses for many years.
4: 내가 연애를 60년대 18살

0: 마이크로 벗으라고 그때
1: 우리도 어르신이 하시 그 당시에 안내양도
2: 야
0: 아, 이때 대접 좋고 뭐 그냥 손님한테 태워주면 그냥 찍찍 울고 뭐 그래서 사람을 태워줘야 돼 그래요
1: 안내양들도 손님 많이 태워야 하기
0: 그렇지
1: 그 기사님이 빨리 문을 닫고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기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이야 어림도 아이고, 없겠지만.
2: 그분도 이제 많이 태워야지 자기도 이제
0: 그렇지.
1: 그렇죠.
3: 박부웅, a bus driver who has been driving the Jeongneung bus for 50 years, tells me that he still remembers the faces of the passengers he greeted every day.
2: 이게 버스가 항상 이 첫 차나 막차가 중요한데
0: 그렇지
2: 네, 첫 차를 항상
0: 4시야 4시
2: 늦지 않고 항상
0: 아, 딱 출발해야 돼 네. 네, 늦게 가도 안 되고
2: 늦게 가도 안 되고
0: 4시에 딱 출발하고 막차도 시간대로 딱 그냥 피곤하다고 해서 미리 와서 안 되는 거야 시간까지 일하고 네. 도장 찍고 욕먹고 손님한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네. 힘이 들어도 첫 차 막차는 마무리 잘해라 또 하나
2: 사명감에 사명
0: 항상 손님한테 이래 쳐다보고 인사하지 말고 눈을 맞춰라 어서옵시오 이런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추면 다 불친절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빨리빨리 늦어서 천천히 타세요 전부 노인들이 타고 댕겨 지금 노인들이 후닥닥 넘어지면 뭐 앉으세요
2: 이거 들고 계신 건 뭐예요?
0: 이거 사진이야
2: 와
0: 그건 원본이야 원본 이게... 원본 그러지 마요
2: 어르신이세요? 와 옛날 이거 버스예요 그럼요?
0: 아 요거는 마이크 톱이라고 요거 부산에서 네. 나온 거 네. 면허증 내가지고 요게 18살 때 내가 운전면허를 냈어
3: A faded photograph he always carries quietly in his wallet. This photo not only reflects Park Ki-hun's life, but it also becomes a meaningful record of Jeongneung Village. The village residents, whose lives are intertwined with the place, took the lead in preserving and remembering the village's appearances for a long time. They hope that this record will help transform the village they love into something even better. I've discovered another face of the village that the residents wish to remember.
4: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이 동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예, 아 그리고 여기 딱 봤을 때 오리지널 빵집 같아. 아,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모닝 베이커리라고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희 동네에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나라 이름을 해갖고 독일 빵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영국 빵집이라고.
1: 예, 영국 빵집을 하다가 이제 예. 건너와서 이제 모닝 베이커리. 아침에 신선한 빵을 만든다는 이제 모닝 베이커리.
4: 아,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의 이름으로 해갖고.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오신다고.
1: 네, 이제 저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시갖고 계속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시갖고 청소 동네 청소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빵을 만들어요.
4: 아,
1: 5시 반에 이제 나와갖고.
4: 그러면은 여기 빵을 직접 만들어 주신 분 남편분께서 혹시
1: 예, 예, 예.
4: 아, 아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1: 이제 집에 가셨어요.
4: 네, 그러시구나. 어쩐지 빵 냄새가 아침부터 확 나는 게 이제 상가들 뭐 주변에 보면 대형 빵집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빵집이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참 저는 추억의 케이크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런 야 이렇게 이 추억의 케이크.
1: 예, 이게는 아무 데서나 안 하고 딱 예. 우리 이제 뭐. 몇십 동안 계속 그런데 한결같이 이런 조금 케이크나 뭐 이런 케이크 뭐
4: 이것도 오래돼 보여 이것도 야
3: Although there were many challenges amidst the large bakeries, thanks to the unwavering dedication of the owner couple and the longtime support of the residents, they've been able to keep up the spot for over 40 years. Pastries made with so much heart. I also picked one to try. Looks delicious, doesn't it?
4: 저 호박빵.
1: 아니,

0: Thanks to the customers who always say, never close the shop and stay until the end, the owner couple feels encouraged every day.
1: 빵 좀 사가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단골이신가 봐요.
2: 네, 단골이요.
0: It reminded me of the cakes my father used to bring home on special days when I was a child. Suddenly, those memories came rushing back.
1: 네. 이런 케이크를 맛본 기억도 너무 오래됐어요.
2: 오래됐죠.
1: 네, 어렸을 때 맛보고. 네.
0: Let me continue chatting with them over a nostalgic cake.
1: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2: 그냥 이게 좀 항상 또 이런 것만 많이 선호를 해요.
1: 네. 네. 야, 지금 케이크 먹었던
2: 네. 네,
1: 이 빵이 지금 요,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2: 네, 맞아요.
1: 이렇게 빵,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만드셨어요. 이게 저기 남편분이세요? 와.
2: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옛날에는 너무 케이크 많이 나갔어요. 막 이렇게 막 쟁이 놓고 네. 몇백 개씩 팔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크리스마스 같은 게 없어요.
0: Whether there were many customers or just a few, the couple has always steadfastly kept this place. Although Cheongneung has undergone countless changes, this bakery has remained faithfully in the same spot.
3: 네, 저는 이 사장님께서 이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셨을 때 사진의 기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 중요하죠.
3: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1: 네.
3: 사장님이 올 곳이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삶을 같이 사신 거잖아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갖고는 그 마을 주민의 그 생활상
1: 네.
3: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시면서 동네 빵집의 그 공간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1: 네. 네.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고.
3: 그 맞습니다.
1: 또 그 당시에 이랬었던 거를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거죠.
3: 네, 맞아요. 네.
0: Ingrained deeply with the residents' lives, this place has become a precious space that passes on memories.
2: 아 이제 저기 요 경국사 있는 데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 동네가 없을란가 싶었는데 와서 딱 내리면 여기가 동네가 딱 보라가더라고요. 그 경국사 있는 데서는 동네가 안 보여요. 여기 오니까 이제 싹 보이면서 너무 이게 공기가 너무 좋고 제 여기에 없는 별로 도시 같지 않았었어요.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제 요 지금은 많이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또 아파트도 새로 다 지었고 이제 산장 아파트만 이제 그대로 있고 다른 거는 다 변했어요. 다른 게. 이제 동네에 이제 또 오래되신 분들을 돌아가시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지만은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0: As much as it's sad to see it fade away, I hope that when the residents feel weary and exhausted, they can come here and find strength. Along the clear waters flowing through the Bukhansan Valley, there's a place that Cheongneung residents speak of in unison as a spot filled with memories. It's Changsujang, a place that holds the happy memories of the residents. Once used as a villa by the Japanese, it is now serving as the Bukh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In the exhibition hall, I was able to see images of the old Changsujang, a place beloved by the residents of Cheongneung. Located deep within Cheongneung Recreation Area, Changsujang was a popular spot among the residents. In particular, the now gone Star Pool and Cheongneung Pool were quite popular as family outing destinations. This time, I visited an old beloved restaurant that the residents frequent to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Cheongneung Village up close. This place conveys a simple nostalgia with its homemade hearty buckwheat jelly. in a small alley in Cheongneung, continuing the family business for two generations. For some, it's a precious space that brings back forgotten tastes and memories.
4: 되게
1: 정정하신데 네. 신뢰가 안 된다는 그 연세가 지금
4: 87.
1: 네.
2: 정정하지도 않아요. 벽을 못 쳐요.
1: 아유, 말씀 잘하시는데.
2: 날라댕기는데. 네. 날라댕기는데 이제.
1: 어머니 그래도 여기 장사 딱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2: 어, 요 아래서 장사할 적에 네네. 우리 딸이 전부산 때다가 네. 강판을 써서 붙였어요.
1: 네, 따님이 네. 간판을 직접 만드셔갖고
2: 저거 지금
1: 했어요. 네. 와, 그게
2: 엄마 이제 간판이 보여야 사람이 오지 그 무슨 나. 오,
1: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4: 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페인팅해서.
1: 네. 네. 아드님한테 누님이 내시는 거예요?
2: 아니 동생.
1: 동생, 아 동생. 어.
2: 오빠지.
1: 오빠, 어.
4: 아마 그 기억이 아마 많이 나시는 거예요.
1: 야, 그 첫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기 전에 딱 간판 달 때가 제일 좀. 네.
0: Opened in 1982, many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those who can't forget the first time they visited. And the past 40 years spent with the residents of Cheongneung have been a great happiness.
1: 야, 이게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옛날 그 사장님 동생분이 직접 만들어 주신 간판인가 봐요.
4: 예, 맞아요. 제 여동생이 네. 어머니 집에 오다가 만나가 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칠해갖고 페인팅해서 글씨까지 해서 동생이 네. 여기 써서 요거를 이제 어머니가 전봇대에다가 그런 간판이 이 간판이에요.
1: 동화북 칼국수. 예. 저희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예. 아, 자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예. 이렇게 달았다는 거잖아요. 예. 전봇대에다가.
4: 네, 예,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손님들이 어? 뭐 이게 간판이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여기 찾아주시고
1: 야, 그때 당시 이거 뭐 구멍 자국도 있고
4: 그렇죠. 전봇대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야. 밑에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뚫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간판인데 네. 지금 이렇게 펴진 거죠.
1: 야.
0: The old sign, weathered by tim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until now.
1: People stop
0: and stare. The kind and warm impression of the owner seems to show just how happy he was here. Only the shadows are there. And here, in a pl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seem to meet, there's a small village where traditional hanoks coexist with modern homes and restored houses. Cheongdin Village emits warmth as suggested by its name. I met one of its longtime residents.
5: 구조도 이게 지기를 일제 시대 식으로 지었어요. 다다미 2층이 2층인데 다다미로 있었고, 근데 개조해서 이제 보라로 놓고
1: 그랬죠. 네, 네. 아.
0: We visited a Pung house nestled in a charming alley, one of the few left in the heart of Seoul. With over 60 years of history etched into its walls, the plac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and maintained by Mr. Kwon Young-kwan. It feels as if time here has stood still. Although the surrounding landscape has changed greatly, the residents continue to uphold the value of their village.
1: Wow! Yeah! 정말 신기하네요. 구조가 참 신기하네요.
5: 신기하죠.
1: 예.
0: In an era where disappearance has become familiar, Cheongdin Village saw change not through redevelopment, but through a new approach. By preserving the village's historical significance while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they have worked to create a more livable community. Above all,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among residents, they have created and documented memories together.
1: 여기가 이 정든 마을 여기 주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인가 봐요.
0: The residents have captured the various aspects of their village, which has been their steadfast support over the years through photographs. Knowing that these photos will become a valuable asset for future generations and for the village's history, the residents themselves have sincerely documented their memories. Their love for the village has transformed narrow alleyways into playgrounds full of laughter and old, worn walls into vibrant, cheerful spaces. By actively documenting their memories and engaging with the community, the residents themselves share in the spreading happiness.
6: Have you ever wondered just what it is?
0: And so, the history of Cheongdin Village has been built up little by little.
1: 아, 여기 그 말씀하셨던 팝콘 파시는 그 예. 파셔갖고 여기다 또 보태주시고.
0: For some, Cheongneung is where they found their greatest happiness in life. That's why, even without being asked, the residents continue to build and cherish those memories, one layer at a time.
7: I know it's really rather stupid of me.
8: 뭐,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나 생활하면서 이 지역을 돌면서 어느 순간 순간 없어져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없어지면 우리가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런데 결국은 남는 건 사진이나 글 뭐 이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몇몇 사람들이 나름 이 지역에서 없어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록에 조금 기록에 남기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무슨 뭐 막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요즘은 이웃 간에 이렇게 관심도 없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된 시대인데 오늘 이곳을 방문해 보니까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소중한 공간과 좋은 추억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오래오래 좋은 추억들 많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Welcome to Brunch Club, where we enjoy delicious conversations. Now, from the web drama phenomenon Love Playlist to Dear M and Bunny and Her Boys, today's guest has captured the hearts of young audiences around the world. Please welcome romance writer Isu. Hello, Is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Can you
1: Hello, Arirang Radio listeners and viewers. I'm Silly, a drama writer. It's a pleasure to be here, and I'm looking forward to our conversation today.
0: Woo! Yay! We are looking forward to our conversation definitely today as well. Yeah. 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Isu.
1: Thank you for inviting me.
0: Such a pleasure. All right. Our crunchers are excited for our brunch club today as well, I'm sure. Now, your dramas have passionate fans both in Korea and overseas. I'm sure some of our crunchers are your fans too. Do you keep up with fan reactions? 작가님의 작품에 국내 팬들은 물론 또 글로벌 팬들의 반응도 뜨겁잖아요. 평소에 팬들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시는 편이세요?
1: 웹드라마를 할 때는 네.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0: 네, 네. So when she did web dramas, wrote web dramas, she had to monitor them because there are so many comments that she receives.
1: 이제 롱폼 드라마를 하면서는 시청자 게시판이 활발하진 않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그 모니터링이 덜하긴 한데 커뮤니티 반응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But with long form dramas, because there's less comments, but there is also community reaction. So she monitors that, how the atmosphere is like towards her work within that community. Well, is there a comment from like an international fan perhaps that really stayed with you?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글로벌 팬들의 댓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전 지금 댓글보다는 네. 제가 일본 팬분한테 그 회사로 손편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0: Oh, so not so much a comment, but there's this moment she really remembers. She received a handwritten letter from a Japanese fan.
1: 근데 한국어로 세 장을 꽉 채운 편지를 주셨어요.
0: 한국어로요. 네. Okay, so it was written in Korean, 한글, and it was a 3-page-long letter.
1: 근데 거기 적힌 문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작가님의 앞으로의 삶과 작가님이 쓰는 모든 드라마를 응원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0: And the line that touched her the most is the line that said, I will root for and cheer you on, not only your life, but all the dramas that you write moving forward.
1: 좀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보면서 많이 기대고 응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So whenever she is going through a hard time, she would look at that letter and receive energy. Until today. Wow, what a letter you could write to her. That Japanese fan, I hope she's watching this right now. 지금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1: 맞아요.
0: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All right, well, your lines, you know, in your dramas made countless viewers fall in love and want to fall in love too. Be honest, are you a romance expert in real life as well?
2: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도. 수억 명의 연애 세포를 지락벼락하고 또 대사 한 줄로 전 세계 청춘들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연애 천재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어떻게 연애 고수신가요?
1: 연애 고수는 아닌 것 같고요.
0: Not so much an expert in dating herself.
1: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친구들이랑 뭐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하나 알게 됐거든요.
0: Oh, okay. So while talking to her friends and colleagues, she realized that she's different from others in one aspect.
1: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네. 제가 고백을 무조건 했습니다.
0: Oh, so when she falls in love with someone and likes someone, she confesses her love first.
1: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자체도 되게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0: 네.
1: 하고.
0: 네, 네. So it's not common for her to find someone who she falls in love with.
1: 그리고 이제 거절을 당하는 것보다 네. 고백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게 전 더 두렵더라고요.
0: 엄청 용기 있으신데요? 네.
1: 저도 와. 제가 브레이브 걸이라는 걸
0: 네, 진짜
1: 몰랐습니다.
0: So Isun is definitely a brave girl because what she fears more is not being rejected after confessing her love, but regretting that she hasn't expressed her love to the person she likes.
1: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너무 용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제 혹시라도 거절을 당하면 네. 오히려 더 고백을 했기 때문에 후련하고 미련이 없더라고요.
0: So after she does confess her love and gets rejected, she doesn't feel sad or hurt, but she just doesn't have any regrets or lingering feelings because she's expressed it already.
2: 되게 쿨하신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1: 연애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0: Okay, so when it comes to romance and dating, she's that type of a person. Wow, that's like something I wouldn't have imagined. 상상도 못했어요, 작가님. All right, moving on now. Love Playlist helped define Korea's web drama scene, you know, thanks to you. And now you've moved into full-length series with Bunny and her boys.
2: 연애 플레이리스트, 연플리라고 하죠. 모바일 웹드라마 시장의 생태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작품으로. 근데 최근에는 또 바니와 오빠들로 미니 시리즈까지 접수를 하셨는데요. Beyond runtime, what is the biggest, I guess, difference?

0: difference between short form and long form storytelling. 집필을 하시면서 체감한 이 숏폼과 롱폼의 큰 차이가 시간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1: 아마 가장 큰 건 제작비가 있을 것 같아요.
0: Okay, so the production budget would be the biggest difference.
1: 아무래도 큰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게 롱폼이다 보니까 그 성과가 보증되는 작품만 편성하려고 하거든요.
0: Ah, okay, so long forms receive more budget, production fee, and so you have to make some result, outcome out of it.
1: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드라마인지 네. 의견들을 되게 많이 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수정 과정이 굉장히 긴 편인 것 같습니다.
0: So with long forms, you receive a lot of feedback, whether the public likes it, and the whole process tends to be longer because you have to reflect all these feedbacks.
1: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좀 많이 다른 게 있는데요.
0: Oh, 네. And systematically, it's quite different as well.
1: 제가 웹드라마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좀 잠겨 있죠 아직. So it's the morning hours. Our, you know, voices are quite asleep. Yes, still.
1: 죄송합니다.
0: It's fine.
1: 웹드라마를 할 때는
0: It's fine.
1: 네, 웹드라마를 할 때는 제가 그 광고나 OST 그리고 마케팅에도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모든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편이었는데요.
0: Oh, okay. So when she did web dramas, the shorter forms, she worked or collaborated with other divisions as well, like the OST, original soundtrack, and the marketing advertisement.
1: 이제 롱폼 드라마를 하게 되면 이제 방송국에서는 모든 게 분업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전 집필에만 좀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Ah, okay. So with long form though, because the broadcasting company usually has different divisions and the roles are well divided, so she can only focus on just writing the story. 조금 더 편하긴 하겠네요. 작업하기에 롱폼 할 때
1: 대신 수정이 굉장히 많아요.
0: 수정이 대신 많겠네. 피드백도 많으니까. All right. So I guess there are pros and cons to short forms and long forms. While it could be comfortable writing long forms because she could just focus on stories, she has to edit them quite a lot because she receives a lot of feedback because it has a lot more investment into the whole production. Oh, interesting. All right. You know what? Let's dive deeper through today's keywords then.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브런치 클럽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첫 번째 키워드 열어봐 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타라! It's love. Okay,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아 이 키워드 골라 주셨을까요?
1: 키워드 먼저 제안 주셨을 때 네.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였거든요.
0: Okay, so this is the first keyword that she thought of when she had to come up with a keyword.
1: 제 인생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쓰는 드라마에 담긴 것이라서 뽑았습니다.
0: Oh, true. So it is the topic or the theme of her life and it's also what she writes about in her dramas. All right. Well, Love Playlist, 연플리, was your debut work. How did you become a drama writer is my question. 앞서 계속 우리가 언급을 했던 연애 플레이리스트가 작가님의 데뷔작이잖아요. 어떻게 드라마 작가가 되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1: 사실 처음에는 네. 드라마 PD를 꿈꿔서 4년 정도 원론고시를 네. 준비했는데요. 계속 낙방을 했어요.
0: I see. So before becoming a writer, she actually wanted to become a producer in dramas. And she prepared for the media exam for 4 years, but didn't make it.
1: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작은 제작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0: Okay. And in her late 20s, she entered a small production company.
1: 이제 그곳에서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작품을 쓰는 방송 작가로 일을 했었거든요.
0: And she started off as a media writer, broadcasting writer, with comedy programs as well as entertainment programs.
1: 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업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만뒀어요.
0: But after entering that company and working for a while, because the whole environment, working environment when it comes to broadcasting, it's quite harsh. So she decided to quit.
1: 이제 그리고 뉴미디어 회사에 직원으로 이제 에디터로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0: And then she moved her job or company to a new media company as an editor.
1: 그런데 이제 거기 가니까 지금까지의 제 경력들을 보고 다시 또 영상팀 팀장을 맡기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네. And she became the leader of the video or the video production team after looking at her experience.
1: 제 영상을 다시 하고 싶진 않았는데 네. 이제 다시 또 하게 되니까 재밌기도 하고 네. 같이 작업했던 팀원들이 너무 잘 맞아서 그때부터 이제 짧은 공감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한 게 드라마 작가로서 시작인 것 같아요.
0: 네네. So then she wasn't too interested in videos, but because she became the leader of that whole role and that job, she started to make small like videos that others could empathize with. And because the staff members, colleagues that she worked with were all really nice and they got along really well, that's how she started creating these short form content and started her career as a writer. Oh, interesting.
2: 너무 흥미로운데요.
1: 네, 네. 좀 다르죠.
0: 네, 다른, 좀 다른데요. 네. It's quite different from how drama writers will start 네. their dramas. 네. 네.
1: 저는 이제 사실 보조 작가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공모전으로 당선돼서 시작한 것도 아니라서 네. 좀 다른 작가님들이 시작하는 경로랑은 좀 다르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요. So it's quite different from how usually drama writers come to be because she wasn't like a sub writer or whatnot, and that's how she came to be. All right, interesting. Now, moving on, once you entered the industry, though, was the writer's life different from what you had imagined?
2: 근데 현장에 또 직접 투입돼 보니까 생각했던 작가의 삶과 뭔가 직접 겪는 작가의 삶이 달랐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1: 우선 제가 웹드라마 작가로 있을 때는 기성 작가분들과 당연히 너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제 다들 기대하시는 건 기성 작가로서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일 것 같거든요.
0: 네, 네.
1: 수정이 굉장히 많다.
0: 아, okay. 네. So compared to like the traditional writers from the past, it's quite different for her because she has to edit her work quite a lot.
1: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정도 많고 그리고 제작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었어요. 한 2년 이상은 걸리는.
0: 그렇구나. 네. Okay, so the production period is quite long too, about 2 years. And because so many people are involved in creating this storytelling or the content, it goes through a lot of editing and modification.
1: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네. 너무 자기의 즐거운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로서 네. 그 수정이나 그런 네. 의견들을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그렇네요. 그 피드백을 잘, 그러니까 고집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1: 그것도 있고 네. 이제 자기 거를 얼마나 지키면서
0: 그쵸. 네,
1: 얼마나 또 잘 듣는가 그 중심을 지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중심과 유연함
1: 네네네.
0: 골고루 있어야 될 것 네. 같네요. Alright, so in order to survive as a writer, you should think that it's not all about you writing the stories that you're interested in. You have to be flexible enough to accept feedbacks, apply it to your work, but also have your own sort of thought and opinion at the same time. Not easy. Alright, well, some writers never revisit their work while others watch it endlessly. So I wonder what type you are.
2: 본인의 작품을 다시는 안 보는 작가님도 계시고 또 한없이 돌려보는 작가도 있다고 하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1: 평소에는 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0: 네. Usually she wouldn't rewatch them or revisit them.
1: 근데 이제 볼 때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나가다가 제 드라마 OST가 나왔을 때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So one moment, times when she would revisit her work is when she hears the original soundtrack from her drama because she's reminded of the scene that this song appears. She would revisit that drama.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지금 쓰는 작품이 안 풀릴 때 보는 것 같아요.
0: 아, 참고용으로요?
1: 저 때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 해냈구나.
0: 네네.
1: 지금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네. 작품을 못 쓰고 있는 거다. 그냥 해보자라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0: Oh, wow. And the second time that she would revisit her drama is when the writing that she's writing right now, the story that she's writing right now, isn't going the way she wants it to. She would revisit her past works, thinking, you know what? The past works weren't that perfect either. Let's just take it easy and think of it easily and just write.
2: Oh, okay. All right.

0: Great. Well, moving on then. When you revisit these old projects in these two cases, then what goes through your mind then? 연차가 쌓이고 나서 지난 작품을 다시 볼 때, 예전 작품들을 볼 때 어떤 감정들이 좀 드세요? 부족한 점이 보이는지 아니면 뿌듯한지?
1: 아, 그게 신기한데 분명히 그때 썼을 때는 많이 아쉽고 아, 나 왜 이거밖에 못 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면 아, 충분히 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어, 그쵸. So when she visits her past works again, she would think, oh, back then I thought, why was I like this? Like, this was so bad. But when she looks at it again now, she's like, oh, that was good enough, is what she thinks. Oh, okay.
1: 그러니까 더 안다고 더 잘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이제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네. 흐를수록 그만큼 네. 부담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없고 오히려 못 모르고 즐겁게 쓸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도 들더라고요.
0: Oh, okay. So it's not that with experience you always become better as a writer because with experience pressure increases as well. So back when she was younger, not knowing much, she was more free to write the things that she was interested in, and it turned out to be better sometimes as well. All right, well, your work captures like the uncertainty and emotion of youth so well, which is why so many people relate to your works. What does youth mean to you then, I wonder?
2: 작품을 보면 이 20대 청춘들의 서툴고 또 흔들리는 감정을 참 잘 다루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생각에 이 청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죠?
1: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이불킥과 흑역사가 마음껏 권장되는 시기.
0: 아, 마음껏 권장되는 네. 시기. 네. Wow, so she believes youth is the time when you're allowed to have dark chapters in life and regrets and cringe-worthy moments as well.
1: 네, 그때 제가 수많은 넘어짐과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그런 실수들이 지금 저를 글쓰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글을 쓰면서 생각하는 게 그 네. 많은 시행착오들에 제가 좀 빚을 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Okay, so when she was in her 20s, she had a lot of fallovers, a lot of hardships and mistakes that she made. But she thinks those are the debt that she has to pay back to because thanks to those experiences, she's able to write as a writer these days.
2: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1: 이상하게 그런 경험들. 실수들만 떠오르더라고요.
0: 근데 그게 또 많은 공감을 살 수도 있는
1: 네, 맞아요. 인간적인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하니까.
0: 그렇죠. Yeah. And those mistakes that she's always reminded of are the mistakes that humans all universally make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if you could send one message to your 20-year-old self, what would it be then?
2: 그때 20 청춘을 떠올려 보면서 그 당시 이슬에게 딱 한마디에 메시지만 보낼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1: 제가 연플리 시리즈가 끝나고 마지막에 감사 크레딧 문구를 넣은 게 있었거든요.
0: 네. So there was this credit line, one line of gratitude that she added to the last series of Love Playlist.
1: 여러분의 이불킥을 응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이벤트였거든요. 그거를 저한테도 해주고 싶어요.
0: 네, so she wrote, I root for or cheer you on for all your cringeworthy moments. Love more. And that is exactly what she would tell to her 20-year-old self when she could meet her. Oh, that's so sweet.
1: 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사랑해라. 나중에 드라마로 다 쓰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So she would tell her 20-year-old self to feel more, make more mistakes, experience more. Later, I will write that into my drama. Okay, great. All right, you know what? Before we continue, let's talk music, Isir. Do you listen to music while writing?
2: 이쯤에서 작가님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평소 집필하실 때 음악도 자주 들으시나요?
1: 네, 자주 듣고요. 네.
2: 그럼 우리 크런처들에게 어떤 곡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오늘?
1: 아, 바로 떠올랐던 곡이 그 데이식스의 메이플 라떼라고 저희 디어엠의 OST 곡이었는데 그쵸, 네. 네, 그 이제 드라마 속에서 고백송으로 쓰이는 곡이에요. 그래서 달달한 곡이라 네. 첫 번째 곡으로 추천을 해봤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네. So the song that she would like to recommend to our crunchers today is Day 6's Maple Latte. It was actually one of the songs for Dear M, and it was used as a confession of love song, the background music for that scene. So let's enjoy that, and we'll be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with Isil. Enjoy the song.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Maple Latte. This is by Day 6, Even of Day. Now, before we move on to continue the conversation with writer Isir, I have a quick announcement to make. Shape the future of Arirang Radio today. Check out the 2026 Arirang Global Listener Survey via our website or app PubUp. It's a quick 5-minute survey, and your opinion means a world to us. Join us now and let your voice be heard. Now, continuing our brunch club with K-drama writer Isir, let's open up the second keyword. 두 번째 키워드 제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ta-da, it's kindness.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아 고르셨을까요?
1: 이 다정함과 친절함, 이게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0: Okay, so generosity, kindness is the value that she thinks is the most important value when it comes to life and working.
1: 드라마 작가로 일을 하다 보면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같이 견뎌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네. So working as a drama writer, you have to go through different periods, a long time. And so who you work with is really important.
1: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친절 하나로 버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친절하면 네. 제 스스로도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기분 좋게 다정하게
0: 네.
1: 하자.
0: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So it's sort of like her life motto. When someone is kind to her, that's when she gains the energy to move forward. And so she wants to be generous and kind to other people as well, like if it's a very important life value for her. All right, well, your dialogue often feels incredibly real when we look at your dramas, like something viewers have actually said or heard themselves. How do you capture those authentic voice, I wonder? 이슬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거 딱 내 얘기인데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딱 내 연애 얘기다. 그럴 정도로 현실 밀착형 대사들이 가득한데요. 이런 살아있는 멘트들을 수집하는 작가님만의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1: 우선 대사적으로는 네. 유행어를 쓰지 않으려고 해요. 제 대본에는.
0: 아, 네네. 네. So she tries not to use trending words or expressions in her script.
1: 예를 들면 요즘 브이로그 같은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쇼핑 아이템을 소개할 때 네. 히뚜루마뚜루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만약에 그걸 대본에 써야 한다면 히뚜루마뚜루 말고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네. 내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아, okay. So when you look at a lot of different shopping related short forms these days, people use that Korean expression 히뚜루마뚜루, like you're swaying through different objects, looking through this and that and being swayed, but she doesn't use that very expression into her script, but she thinks, how am I supposed to express this in my own words?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1: 그건 이제 네. 캐릭터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멘트라는 게 네. 사실 평범한 멘트라고 해도 네. 누가 어떤 캐릭터가 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특별해지기 때문에
0: 그러게요.
1: 저는 그 대사보다는 네.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좀 더 힘을 실는 것 같아요.
0: 아, 하긴 그 캐릭터만의 말투가 또 따로 있으니까.
1: 네, 그 서사가 있고.
0: 네, 네. 네. So if she uses this expression in her own words, she would first think about the character. Who says it would change it a lot, you know, because these characters have their own stories, have their own narrative and the style of speaking. So she would consider that when expressing these new words. Okay. And also your other drama, XX, explored friendship, betrayal, and even healing. 드라마 XX에서는요, 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두 여자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어요. So when you've been hurt, like when you've been hurt or disappointed by someone in real life, how do you move forward? 그럼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살면서 관계에 상처를 입거나 사람에게 실망을 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고 또 나아가세요, 앞으로?
1: 치유하고 털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온전히 다 슬퍼하는 편입니다.
0: So she wasn't able to heal right away. She would just stay there and express that sadness all the way.
1: 그냥 내가 지금 섭섭하구나, 네.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상처받았구나 이거를 온전히 다 느끼다 보면 지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So when she stays in that moment and feels that sadness, how much she was hurt, and as time goes by, she would be out of that feeling eventually.
1: 그리고 이제 좀 이건 웃은 저의 약간 습관 같은 네. 건데 아 이런 사람도 겪어야 나중에 드라마를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와, 되게 강한 것 같은데요. 그 멘탈적으로
1: 최대한 그렇게 네.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마 안에서는 이제 네. 주인공을 강하게 만드는 네. 건 빌런이고 주인공에게 어떤 좌절이나 상처를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거 쓰려고 겪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우와. 노력합니다.
0: 그 긍정 마인드 진짜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1: 쉽게 되지 않았어요.
0: 그죠? 그랬을 오래. 것 같아요. Alright, so writer Easer, when she's going through hard times or if she meets villains in real life, she would think to herself, you know what? I need this experience for writing my drama in the future.

0: future. So I think I should learn her positive mindset right here today. All right, moving on then. I guess Bunny and her boys, it feels like more than a romance story. It also explores self-love. So what does a healthy relationship mean to you? 이후 미니 시리즈 바니와 오빠들에서는 또 잘생긴 오빠들과의 로맨스를 다루셨지만 그걸 또 넘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건강한 관계란 뭔가요?
1: 최근에 이제 책에서 본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는데요. 네. 그 결혼이라는 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것이다.
0: So there was a very impressive word or line from a book that she recently read, and she said, getting married is about two individuals who can live well alone, despite the fact that they can live alone well, still get married and choose to live together.
1: 제가 생각하는 이제 건강한 연애랑 사랑도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0: 네.
1: 그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수 있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So what Isel thinks is a happy relationship is you have to be able to love yourself first, and with that mindset, you would love the other person, and then a relationship can turn out to be healthy. Yeah, very true, right? And I'm sure you can relate too. All right. Moving on then, what's your core philosophy then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s?
2: 작품을 보면 이제 매운맛, 순한 맛을 자유자재로 오가시잖아요. 대본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작가님만의 본질적인 철학이 있다면 뭘까요?
1: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은 네. 제가 살아가면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은 네. 아님 말고라는 태도입니다.
0: 네. Okay, so the philosophy of relationship always has changed over time and through experience. But these days, her mindset is, if not, never mind. That sort of a mindset.
1: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그렇고 네. 일에서도 그렇고 제가 최선을 다했고
0: 네.
1: 완성을 다 했는데도 이제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전부인 것처럼 굴지 말자. 이게 제 요즘 기조인 것 같아요.
0: 네. 네네. So whether it be relationships or work, if she's given her all, like if she's done her best in work or relationship, but it didn't turn out the way she wanted it to, then she wouldn't linger on it or feel bad about it. She would just say, oh, if not, just move on. Never mind is a sort of mindset she is trying to keep for herself these days.
1: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전부인 것처럼 대했던 시절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네. 제가 망가지는 걸 느껴서 이제 네. 어떤 일도 나를 망가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쵸? 생각하게 됐습니다.
0: 그럼 지금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을까요?
1: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0: 네. 좋습니다. So in the past, she was think that this work or the relationship was everything to her. So if it didn't turn out well, she would be so immersed in that and feel bad. But that sort of broke her. But nothing is important, more important than yourself, right? So after having this mindset of thinking, if not, never mind, it has really helped her to stay healthier than before. Great. Okay, shall we move on to the last keyword then?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 부탁드릴게요. Last keyword is completion. All right,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1: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무슨 일을 하든 네. 아님 말고라고 이제 제 마음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이든 뭐 관계든 최선을 다해서 완성을 해보자 라는 게 제 어떤 삶의 기조여서
0: 네.
1: 보았습니다.
0: So we earlier talked about if not, never mind, right? But in order to have that mindset, this completion comes first. So nothing can be perfect and you don't have to be perfect. What's important is just getting things completed. Just giving, you're doing your best and completing something. And that is why she chose this very keyword.
1: 네. 드라마도 그렇고 네. 일도 그렇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실패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어쨌든 그 실패라는 것

0: something that you wouldn't recommend, perhaps? How do you get through creating 청춘과 또 작가 지망생들이 작가님을 롤모 근데 또 다른 작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계가 녹록지만은 않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슬럼프의 순간을 어떻게 좀 극복하시는 편이세요?
1: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요. 지나보내는 것 같아요.
0: 네. So she doesn't overcome slumps. She just lets them pass by.
1: 오히려 극복해야지 하면 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참고할 만한 작품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좀 지나 있으면 지나 있더라고요 슬럼프가
0: 결국 진짜 네. 시간이 약이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네. 제가 어떤 것들을 채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0: So she doesn't think about I'm gonna overcome this moment She doesn't do that But she just meets the people she likes Does the things she likes And as time passes She's eventually out of that slump moment So how you fill in those times Is really important Well, writers often talk about The fear of running out of stories Because you are creative people Like you have to come up with something creative all the time Have you ever felt this way as a writer?
2: 계속해서 이야기를 출력하다 보면 이제 작가로서 내 안에 미천이 드러난다는 공포가 올 법도 하잖아요. 어떠세요, 작가님께서는?
1: 확실히 작가로서 이제 혼자서 글을 쓰다 보면 네. 혼자 있는 거에 확실히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0: 네. Okay, so you become quite used to being alone when you write as a writer.
1: 그래서 저는 좀 더 의식적으로 밖으로 네. 많이 나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카페에서 하거나 이런.
0: 오케이. So she tries to go outside to become more creative, like into public places, like cafes, whatnot. Okay, all right. Well, you've continued expanding into different genres as a writer, but looking ahead, is there a genre or story you've always wanted to write someday?
2: 다양한 장르로 이제 작품 스펙트럼을 계속 넓혀 오셨잖아요. 작가 이슬이 나중에 50대 또 60대가 됐을 때 꼭 한번 대본으로 창조해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1: 우선 60대까지 대본을 쓰는 드라마 작가로 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0: 네, she'll be happy if she could continue writing as a drama writer until she's in her 30s, 60s.
1: 그때 가서는 이제 10대부터 70대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0: She would like to create a drama that people in their teens and in their 70s can all enjoy together.
1: 그리고 이제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나오는 이제 약간 미국 드라마 같은 스타일의 네.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 네. 같은.
0: 네. So writer Issa likes creating characters of her own. So she would like to write a series like American drama series or in Korea we have that reply series, you know, where a lot of characters appear. So that's the sort of story that she would like to write in the future. Okay, we have a comment from one of our crunchers, Secret JSS is saying
2: 차기작 소식 궁금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1: 굉장히 민감하고 큰 질문을 주셨는데
0: 네, very sensitive big question 네. right there.
1: 차기작은 이제 지금 쓰고 있고요. 네. 로맨스 판타지물이에요.
0: 네.
1: 그래서 okay. 제 오리지널 작품이어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Wow, so the next work that she's working on is a romance fantasy work and it's an original piece by writer Isil. So do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And we also have QZ Loon saying, "Wow, Isil's interview was so insightful."
2: 또 다른 댓글 남겨 주셨는데 이슬 님의 인터뷰 너무 유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0: Thank you for leaving that positive comment for us. All right. I have a final question for you then. Many of our listeners are still writing their own life story, including myself, you know, one page at a time. What words of encouragement can you give to us and the crunchers?
2: 이제
0: 또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0: 로서 또 힘겹게 한 줄 한 줄을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크런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로서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 해주시겠어요?
1: 어떤 힘든 일을 겪고 계신지 모르니까 응원을 드리는 것도 좀 많이 조심스럽긴 한데요.
0: 아, 네. So she doesn't know what sort of hardship you're going through. So it's a little bit of a sensitive issue, and she's really careful to say something to you. But
1: 근데 이럴 때일수록 드라마 작가로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So in these moments, she would like to say something as a drama writer.
1: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뒤에 얼마나 명작으로 끝날지 예감이 온다라는 생각이
0: 와.
1: 듭니다.
0: So from a drama writer's perspective, if you're going through a hardship and you're trying to overcome it in your own way, then you are a very charming and attractive character of your own life drama. And she could already envision that the ending would be really beautiful. So just remember that.
1: 네.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도 위기절정 결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힘드시다면 너무 아름다운 절정과 결말을 위해서 지금 위기 구간을 지나시는 중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So she would like you to think of that hardship as a crisis moment and a climax. You know, when it comes to storytelling, you have all those levels and you're just going through a climax or crisis moment that will lead you to a beautiful ending, all right? Okay,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Thank you for that beautiful last line. Now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brunch club.
2: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시간이 진짜 순삭했는데.
1: 그러네요. 정말 금방 지난 것 같아요.
2: 그죠, 작가님. 네.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How was it to be on Culture Crunch today?
1: 우선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제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영광된 자리였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 드라마 OST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기뻤습니다.
0: Okay, so it was a really fun time for her. She felt comfortable. In the beginning, she was a little bit nervous, but as time passed, she felt a lot more comfortable. It was a fun talk, and it was she was happy to listen to that OST of her drama as well. And I would like to read one more comment from our cruncher. 또 다른 댓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NY_BBB is saying, I'll be eagerly waiting for her next project's global release. 차기작의 글로벌 릴리즈 기대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She's also looking forward to it too. And also, 준씨 is saying every single word she says is a masterpiece.
2: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명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And 20_Lin is saying, I got so charmed by her during this interview that I'm now looking up her entire filmography.
2: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른 작품들 다 지금 찾아보고 있다라고도 얘기해 주셨고요.
0: And PYONN is saying hearing her share the behind the scenes stories on the radio felt like a total gift. Sending love and support from the other side of the world.
2: 지금 이 진솔한 얘기들을 다 들으니까 또 작가님이 실제로 겪은 이 behind the scene 얘기들을 들으니까 뭔가 되게 즐거웠다라고 하면서 많은 애정과 지원 저쪽 지구 끝편에서 보내드린다 반대편에서 보내드린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We'll sign off with our last song. This is 있잖아 Hey by Paul Kim and it's an original soundtrack from 이슬's drama Love Playlist the second series.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0: 이거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저.
0: 이게 뭐, 뭐야?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케이프, 케이푸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푸드에 뭐 그거 줬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2: 거기 가는 건 아니세요?
3: 아, 아니에요?
0: 따로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나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4: 네.
0: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어. 네, 반갑습니다.
0: 오,
5: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네네.
5: 앉아주십니다.
3: 예.
5: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4: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5: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 소영이?
5: 어?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5: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전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셔서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우.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한방 맞습니다.
2: K 한방 뷰티에
0: 관련해서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수분 네.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전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 돌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2: 네. 강한. 네. 그렇죠.
1: 또 좀 의사 선생님한테.
2: 아니, 내가 돌을 씹어 먹을 수가 없을 때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들.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와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 보통 한국인,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묘사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게 4개인데요?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를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아. 체열. 네. 그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아,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자.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2: 네. 오.
1: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0: 와, 네, 와.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아유.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그리고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3: 전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3: 네.
0: 이쪽으로
3: 네.
0: 올라오실 거고요.
3: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3: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2: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2: 잘하세요.
1: 맞으시네요. 예.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네.
1: 이사님도 누워보시고요.
2: 저의 뭔가 그걸 낱낱이 파헤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 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0: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러니까.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치.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뭐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1: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1: 자, 빨개지셨네요. 응.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0: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찬 편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1: 어? 어?
0: 뭐야?
1: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0: 토양체질.
1: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 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으신 편이시죠.
0: 예, 예.
1: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예.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거예요.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0: 네.
1: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하체의 또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런러나 이런 식으로
2: 저는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 아웃.
1: 아웃 바깥에.
2: 네.
1: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한

0: 맞아, 그렇지.
1: 얼굴에?
0: 얼굴에는 안 많이 봤어.
2: 보통 많이 하십니다.
0: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1: 아, 콜라겐.
2: 네, 콜라겐 중요하죠.
1: 예,
0: 그렇죠.
2: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또 저희가
2: 네.
0: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2: 아, 네. 어떤 스케줄?
0: 자켓 촬영인데요.
2: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1: 네. 네.
0: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에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2: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0: 오.
3: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2: 그렇지.
3: 아, 그거 조금 그렇다고
0: 치중이지만
3: 맞긴 해.
0: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2: 네.
0: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2: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남았거든요?
3: 네.
2: 안 아프다고 합니다.
0: 아, 그 친구가 유치원은...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2: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3: 네.
2: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0: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K한방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3: 네.
0: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3: 예.
0: 용기 있게. 네.
2: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3: 네. 네. 좋습니다.
2: 들어가 보시죠.
3: 와우.
0: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2: 예. 하나도 안 아파요.
0: 예.
2: 자, 해볼게요.
0: 예.
2: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0: 예.
1: 지금 낫나요?
2: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0: 네.
2: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1: 오, 신기해.
3: 안 나온 것 같아?
1: 오, 뭐야.
2: 괜찮으시죠?
0: 예, 예,
2: 네,
0: 괜찮...
2: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0: 네.
2: 오늘 처음이셔서.
0: 아니, 근데 편하고.
2: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0: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2: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3: 그냥 서로 두 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2: 따끔.
1: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간 것 같아, 피부가. 오!
0: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2: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0: 아, 예.
2: 괜찮으세요?
0: 예, 전혀.
3: 형, 안 아파?
0: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3: 진짜로?
2: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0: 네.
2: 해보실래요?
0: 아픈가요?
2: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0: 하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자, 따끔.
1: 오.
2: 괜찮으시죠?
0: 네.
3: 우와, 근데 쑥 들어가네. 우와.
2: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0: 예.
2: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0: 오,
2: 봅시다.
3: 피카츄 하나, 피카츄.
0: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2: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선생님.
2: 네.
0: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2: 제가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0: 예. 조금씩 옵니다.
3: 오.
2: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2: 정답인데요?
0: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2: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0: 그렇죠.
2: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2: 네.
0: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2: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2: 됐습니다.
0: 이거 아까운 데가 지휘 와서 빼면 안 돼요?
2: 오케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우와!
3: 와!
0: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본적인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3: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0: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3: 아, 근데 느낌이 지금
1: 올라오잖아요!
0: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2: 연기를 못합니다.
1: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3: 이제 내가 해볼게.
2: 자, 누워보실까요?
3: 네. 아싸리 오늘.
2: 마찬가지로 오늘.

0: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 예. 계대원 보셨어요?
0: 네, 당연히 봤죠.
1: 외국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0: 외국분들도 실제로 캐대한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2: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0: 어떤 준비요?
1: 대본
2: 질문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0: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1: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0: 그러니까요. 정말요?
1: 네.
0: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네.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2: 알겠습니다.
1: 그럼요.
0: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2: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0: 어때요?
1: 오, 나왔어요?
0: 응.
2: 우와, 진짜 들어갔어?
1: 나쁘지 않은데요?
0: 괜찮으시죠?
1: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2: 이게 충이 꽂혀 있는 걸 보니까 좀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0: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2: 아,
0: 딱.
2: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1: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0: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2: 근데 이게
0: 네.
2: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맞아요.
2: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0: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1: 역시 뷰티 MC.
0: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2: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0: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0: 느껴지세요?
1: 네, 조금 올려.
0: 더 올릴까요?
1: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거
0: 괜찮으세요?
1: 네, 지금이에요.
0: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1: 아니요, 저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0: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1: 예.
0: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1: 네.
0: 고생하셨습니다.
2: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2: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1: 근데 진짜 안 아파.
2: 이게
1: 빼는 것도 안 아파.
0: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2: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1: 맞아.
0: 고생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3: 어머, 한층 젊어진 것 같아.
0: 오늘 정한층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2: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0: 네, 맞아요.
2: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2: 네.
0: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2: 네.
0: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1: 이제 바디.
2: 바디.
0: 맞습니다. 잘못 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1: 와우, 리버블.
0: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1: 네. 오!
2: 바디! 야, 저 K-1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오케이, 좋았어.
0: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가세요.
1: 예. 마술 먹어 가세요.
4: 아,
1: 예?
4: 이야.
5: 잘 받고 오셨을까요?
1: 예. 너무 어려지고 왔어요.
5: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1: 예.
5: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에 발이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2: 근데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5: 네.
2: 추나가 무슨 뜻이죠?
5: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네.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밀고 밀당.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5: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5: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1: 확실히 아시네요.
5: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 있고 우리 맞아요.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맞아요.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 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 맞아요.
5: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1: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2: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5: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1: 맞아요.
5: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1: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2: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5: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5: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난 저 올라갈게요. 자, 시원하신가요?
2: 시원하네.
1: 180을 와우!
5: 와우!
1: 끝났어요.
5: 저희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1: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형, 대박이야.
5: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2: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5: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2: 예?
5: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네. 저한테 힘 빼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쭉.
1: 괜찮아. 뭐야, 그래서 시원하지?
2: 시원해.
1: 그래.
5: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요.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2: 좋습니다. 잠시만요. 예.
5: 네, 고생하셨습니다.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2: 좋은데요?
5: 좋으신가요?
2: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5: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우와.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1: 네.
5: 어떠셨을까요?
2: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5: 네네.
2: 드륵 하고.
5: 그쵸.
2: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5: 무서우셨었죠.
2: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에요.
5: 맞춰진 느낌.
2: 이게 진짜 신기하다.
1: 퍼즐처럼 뭔가 진짜. 시원해지고.
5: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은혜.
2: 아니,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6: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2: 3-in-1이잖아요.
6: 그게 뭐죠? 일석삼조.
2: 이너 뷰티.
6: 아, 이너 뷰티.
2: 얼굴. 몸. 할 수 있다.
6: 여러분들께서도 또 K-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2: 안녕.

0: It seems like only dense skyscrapers exist. Here's a place that feels like time has momentarily slipped away. The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dong. The clear Cheongneung stream originating from the foothills of Bukhansan Mountain guides me through the village. This is Cheongneung-gor, where winter rain gently falls. Along a narrow alleyway, barely wide enough for a village bus to pass, I discover the warmth and charm of Cheongneung-gor. As one of the few remaining hillside neighborhoods in Seoul, traces of old charm are preserved everywhere you look. In the midst of a busy daily life,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walked so leisurely and peaceful like this.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felt such a sense of calm. Cheongneung-gor is a village that was founded in the early 1960s as people gathered one by one, cultivating the land and building their homes. It's also a place where the novelist Park Yong-ri resided and wrote her epic novel, Land. The things we've passed by without a second thought may hold someone's entire life within them. That said, the small things I encountered suddenly feel much more precious.
1: Yeah, 이건 진짜 옛날 집이네. 대부분.
2: Since
0: I met the village head, I decided to learn more about this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gor.
1: 여기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북한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2: 예, 연결돼 있죠.
1: 와.
0: A hidden oasis in the heart of the city, embracing nature.
1: 아, 집이세요? 와. 야, 여기 이렇게 집이 있구나.
2: 저는 못 나니.
1: 아, 회장님 키우시는 강아지. 야, 안녕.
0: I soon found myself arriving at the village head's house. With warmth and kindness, he even invited me into his home. This place is filled with the life of the village head and his wife. Everything here reflects their touch and care.
1: Yeah, 아니 어쩐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도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골목골목이나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집들이 되게 정겹거든요.
2: 네. 변한 거는 네. 그 여기가 복숭아 밭이 있었는데
1: 네, 네, 네.
2: 그게 좀 없어지고 마을버스 올라온다는 거.
1: 네.
2: 곳이 변화가.
1: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막 아파트 빽빽하고 막 바뀐 도시 보다가 여기 정릉은 그래도 그 196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 아, 그래요? 야,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님께서 딱 여기 이제 오셔갖고 사셨을 때 그 집들이 많이 있었나요?
2: 아, 없었어요.
1: 어.
2: 거의 없었고, 하루아침에 좀. 소나무랄까 이제 딱 펴내고
1: 네.
2: 거기다 터 잡아서 고루고루 다섯 개 싸가지고
1: 네.
2: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겨 들어가는 집이지.
1: 오. 야, 그래서 정말 이 정릉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 이제 추억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좀 보고 싶거든요.
2: 예. 예, 예.
1: 아, 예, 마침 예. 아, 야. 야, 이 눈 왔을 때인가 봐요.
2: 예, 그렇죠.
1: 와.
2: 여기 눈 오면 스케이트 타야 해요.
1: 스케이트 타요?
2: 예, 미끄러서 못 가.
1: 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비료 푸대?
2: 예.
1: 비료 푸대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비닐 푸대나.
2: 자동이에요.
1: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언덕 있으니까.
0: It's a place where they've shared over 50 years of joy, sorrow, and everything in between. Though many tough days have come and gone over the years, Cheongneung-gor has always quietly embraced and nurtured them. Because the scenery might soon disappear due to redevelopment, every photo they've taken here feels more precious than ever. For Kwon Hyun-sik, Cheongneung-gor, which has grown old alongside him, is simply a place he cherishes deeply.
1: 우리 회장님에게 정릉골이란
2: 뭐 내년이나 뭐 후년이나 사라지겠지만
1: 네네
2: 그, 그래도 간직한 동네 기억하고 싶은 동네
1: 네.
2: 그냥 많이 보존하고 싶어서
1: 네.
0: Though life was difficult and everything seemed scarce, looking back now, those were truly happy times. This place is his pride and his forever hometown.
1: 네, 이 정릉골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구비구비 하면서 이렇게 회장님 댁에도 와봤는데 참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다 뭐 이렇게 골짜기였을 거 아니에요. 개발도 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직접 일궈내 갖고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게 야, 정말 좀 놀랍고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예.
0: For some, Cheongneung-gor was a beacon of hope in life, and for others, it was the joy of living in the present. With redevelopment approaching, more and more people are leaving the village, and now there are quite a few empty houses. But still, the village alleys ar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ose who love this place. Everything was so warm and familiar.
1: 어? 야, 슈퍼가 있네. 운영을 하시는 건가? 야, 이게 여기 사장님 사진이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쌍둥이 슈퍼. 와. 아, 이게 손주분이신가 보다. 자녀분이시거나. 야, 정말 오래된 슈퍼 같은데. 안에 계시나, 사람이?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 슈퍼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치 여기 이제 앉을 곳도 있고 이렇게 어? 그래갖고 사랑방처럼 동네 분들 오셔갖고 막 예. 네.
0: The neighborhood market, which embraces the unique stories of each resident. As I slowly walked up the uneven hillside, a rather unfamiliar view of Seoul unfolded before me.
1: 네, 제가 이 정릉에 거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네, 근데 보시면 뒤에 보시면 특이한 건물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거 수직인데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저것 또한 이 정릉만의 특색인 것 같은데 이 풍경을 제가 또 그림을 전공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In the hope of preserving even a small memory of this beautiful Cheongneung-gor, which may soon disappear, I've recorded it with a sense of longing and hope. 정릉골 is remembered for a long time. Passing through the humble Cheongneung-gor, I head toward another place filled with memories. For many years, this has been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buses, quietly accompanying the daily lives of the Cheongneung residents. In particular, this place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for the locals as it is the terminus of Seoul City Bus No. 1.
1: 야.
0: In this place, which was bustling with people 365 days a year, I met the driver who's been operating the buses for many years.
3: 내가 네. 연애를 60년도 18살 때 여기 돌았어.
1: 네네.
3: 그때는 버스가 없고 운전면허 60년 내가지고 8년 있다가 대형면허 내가지고 이제 삼성, 동양, 대진 정년 안 되지 13년밖에 안 돼. 정년이 딱 여기서.
1: 13년.
3: 쫓겨나겠지. 거쳐 차를 이렇게

0: 줄여가고 네. 이래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지.
1: 네. 어? 서울시내 제 1억 버스 기사요.
2: 와.
1: 그 16인승이었죠. 네. 그때는 16인승일 때 저거 저
0: 마이크로
1: 버스건 16인승인데 각 구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다 계속 버스만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0: 저 16명 타는 마이크로 어? 버스라고
3: 아니,
0: 그때
3: 우리 또 어르신이 하실 말씀 많아요.
0: 아니 사진에 다 나오잖아. 그 전부 다 내가 데리고 댕기는 애들
3: 하는 거. 이 안내형이래. 그 당시 안내형.
2: 야.
0: 아 이때 대접 좋고 뭐 그냥 손님 안 태워주면 그냥 찍찍 울고 뭐 그래서 사람을 태워줘야 돼. 그래야
3: 안내형들도 손님 많이 태워야 해.
0: 그렇지.
3: 기사님이 빨리 문을 닫고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기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이야 어림도 없겠지만.
2: 그분도 이제 많이 태워야지 자기도 이제.
0: 그렇지.
4: 박부웅. A bus driver who has been driving the Jeongneung bus for 50 years tells me that he still remembers the faces of the passengers he greeted every day.
2: 이게 버스가 항상 이 첫 차나 막차가 중요한데.
0: 그렇지.
2: 네, 첫 차를 항상
0: 4시야, 4시.
2: 늦지 않고 항상
0: 딱 출발해야 돼. 네. 네, 땡기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2: 주셨다고.
0: 4시에 딱 출발하고 막차도 시간대로 딱 피곤하다고 해서 미리 와서 안 되는 거야. 시간까지 일하고 도장 찍고 욕 먹고 손님한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 네. 힘이 들어도 첫차 막차를 마무리 잘해라. 또 하나.
2: 사명감에 사명.
0: 항상 손님한테
2: 진짜로.
0: 이래 쳐다보고 인사하지 말고 눈을 맞춰라. 네.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추면은 다 불친절.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빨리 요새 천천히 타세요. 전부 노인들이 타고 댕겨 지금 노인들이 후닥닥 넘어지면 아니 뭐 앉으세요.
2: 아니, 이거 들고 계신 건 뭐야?
0: 이거 사진이야.
2: 와.
0: 그 원본이야 원본. 원본. 그러지 나요.
2: 어르신세요? 와. 옛날 이거 버스예요, 그럼요?
0: 아, 요거는 마이크 또 톱이라고 요거 부산에서 나온 거. 네. 면허증 내 가지고 요게 18살 때 내가 운전 면허를 냈어.
4: A faded photograph he always carries quietly in his wallet. This photo not only reflects Park Ki-hun's life, but it also becomes a meaningful record of Jeongneung Village. The village residents, whose lives are intertwined with the place, took the lead in preserving and remembering the village's appearances for a long time. They hope that this record will help transform the village they love into something even better. I've discovered another face of the village that the residents wish to remember.
5: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이 동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예, 아 그리고 여기 딱 봤을 때 오리된 빵집 같아. 아,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모닝 베이커리라고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희 동네에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나라 이름을 해갖고 독일 빵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영국 빵집이라고.
6: 예, 영국 빵집을 하다가 이제 예. 건너와서 이제 모닝 베이커리. 아. 아침에 신선한 빵을 만든다는 이제 모닝 베이커리.
5: 아,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의 이름으로 해갖고.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오신다고.
6: 예, 이제 저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시갖고 계속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시갖고 청소 동네 청소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빵을 만들어요.
5: 아.
6: 5시 반에 이제 나와갖고.
5: 그러면은 여기 빵을 직접 만들어주신 분 남편분께서 혹시.
6: 예, 예, 예.
5: 아, 아.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6: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5: 야, 그러시구나. 어쩐지 빵 냄새가 아침부터 확 나는 게 이제 상가들 뭐 주변에 보면 대형 빵집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빵집이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참 저는 추억의 케이크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런 야 이렇게 이 추억의 케이크
6: 아무 데서는 안 하고 네. 우리 이제 그 몇십 동안 계속 그런 이제 한결같이 이런 이제 조금 케이크나 뭐 이런 케이크 뭐
5: 이런. 이것도 우리대 보여. 이것도. 야.
4: Although there were many challenges amidst the large bakeries, thanks to the unwavering dedication of the owner couple and the longtime support of the residents, they've been able to keep up the spot for over 40 years. Pastries made with so much heart. I also picked one to try. Looks delicious, doesn't it?
6: 아니, Thanks
4: to the customers who always say never close the shop and stay until the end, the owner couple feels encouraged every day.
5: 빵 좀 사가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7: 안녕하세요.
5: 네. 단골이신가 봐요.
7: 네, 단골이요.
4: It reminded me of the cakes my father used to bring home on special days when I was a child. Suddenly, those memories came rushing back.
5: 이런 케이크를 맛본 기억도 너무 오래됐어요.
6: 오래됐죠.
5: 네, 어렸을 때 맛보고. 네.
4: Let me continue chatting with them over a nostalgic cake.
5: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6: 그냥 이게 좀 항상 또 이런 것만 많이 선호를 해요.
5: 네. 야, 지금 케이크 먹었던 네. 네, 이 빵이 지금 요,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6: 네, 맞아요.
5: 이렇게 빵,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만드셨어요. 이게 저기 남편분이세요? 와.
6: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옛날에는 너무 케이크 많이 나갔어요. 막 이렇게 막 쟁이 놓고 네. 몇백 개씩 팔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크리스마스 같은 게 없어요.
4: Whether there were many customers or just a few, the couple has always steadfastly kept this place. Although Cheongneung has undergone countless changes, this bakery has remained faithfully in the same spot.
8: 네, 저는 이 사장님께서 이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셨을 때 사진의 기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5: 중요하죠.
8: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사장님이 온 곳이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삶을 같이 사신 거잖아요.
5: 네.
8: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갖고는 그 마을 주민의 그 생활상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시면서 동네 빵집의 그 공간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5: 네. 그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고.
8: 그 맞습니다.
5: 또 그 당시에 이랬었던 거를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거죠.
8: 네, 맞아요. 네.
4: Ingrained deeply with the residents' lives, this place has become a precious space that passes on memories.
6: 아 이제 저기 요 경국사 있는 데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 동네가 없을란가 싶었는데 와서 딱 내리면 여기가 동네가 딱 보라가더라고요. 그 경국사 있는 데서는 동네가 안 보여요. 여기 오니까 이제 싹 보이면서 너무 이게 공기가 너무 좋고 제 여기에 없는 별로 도시 같지 않았었어요.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제 요 지금은 많이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또 아파트도 새로 다 지었고 이제 산장 아파트만 이제 그대로 있고 다른 거는 다 변했어요. 다른 게. 이제 동네에 이제 또 오래되신 분들을 돌아가시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지만은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4: As much as it's sad to see it fade away, I hope that when the residents feel weary and exhausted, they can come here and find strength. Along the clear waters flowing through the Bukhansan Valley, there's a place that Cheongneung residents speak of in unison as a spot filled with memories. It's Changsujang, a place that holds the happy memories of the residents. Once used as a villa by the Japanese, it is now serving as the Bukh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In the exhibition hall, I was able to see images of the old Changsujang, a place beloved by the residents of Cheongneung. Located deep within Cheongneung Recreation Area, Changsujang was a popular spot among the residents. In particular, the now gone Star Pool and Cheongneung Pool were quite popular as family outing destinations. This time I visited an

0: old beloved restaurant that the residents frequent to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Cheongnam Village up close. This place conveys a simple nostalgia with its homemade hearty buckwheat jelly. From the very entrance, it has a warm and welcoming feel. As always, the owner is preparing to greet customers with the door wide open. A place that has quietly remained unchanged in a small alley in Cheongnam, continuing the family business for two generations. For some, it's a precious space that brings back forgotten tastes and memories.
1: 딱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2: 여관에서 장사할 적에 네네. 우리 딸이 전부사 때다가
1: 네.
2: 간판을 써서 붙였어요.
1: 따님이 네. 간판을 직접 만드셔갖고
2: 저거 지금
1: 붙여갖고 네. 와 그게
2: 그때... 엄마 이제 간판이 보여야 사람이 오지 그 무슨 나
1: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3: 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페인팅해서
1: 네. 네. 아드님한테 누님이 되시는 거예요?
2: 동생.
1: 아니, 동생. 동생,
2: 오빠지.
1: 오빠,
3: 아마 그 기억이 아마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이야, 그 첫, 감,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기 전에 딱 간판 달 때가 제일 좀.
0: Opened in 1982, many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those who can't forget the first time they visited. And the past 40 years spent with the residents of Cheongnam have been a great happiness.
1: 야 이게 그 어머니를 말씀하셨던 그 옛날 그 사장님 동생분이 직접 만들어 주신 간판인가 봐요.
4: 예, 맞아요. 제 여동생이 예. 어머니 집에 오다가 만나고 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칠해갖고 페인팅해서 글씨까지 해서 동생이 네. 여기 써서 요거를 이제 어머니가 전봇대에다가 그런 간판이 이 간판이에요.
1: 동화북 칼국수. 예. 저희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예. 아, 자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 이렇게 다 하다는 거잖아요.
4: 네.
1: 전봇대에다가.
4: 네,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간판 보고 손님들이 어? 뭐 이게 간판이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여기 찾아주시고.
1: 야 그때 당시 이거 뭐 구멍 자국도 있고.
4: 그렇죠. 전봇대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야. 밑에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뚫는 거니까.
1: 네.
4: 그래서 요렇게 이런 간판인데
1: 네.
4: 지금 이렇게 펴진 거죠.
1: 야.
0: The old sign, weathered by tim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until now. The kind and warm impression of the owner seems to show just how happy he was here. Only the shadows are and here, in a pl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seem to meet, there's a small village where traditional hanoks coexist with modern homes and restored houses. Cheongdin Village emits warmth, as suggested by its name. I met one of its longtime residents.
5: 구조도 이게 지기를 일제 시대 식으로 지었어요. 다다미 2층이 2층인데 네. 다다미로 있었고, 근데 개조해서 이제 보라로 놓고 그랬죠.
1: 네네.
0: We visited a Pung house, nestled in a charming alley, one of the few left in the heart of Seoul. With over 60 years of history etched into its walls, the plac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and maintained by Mr. Kwon Young-kwan. It feels as if time here has stood still. Although the surrounding landscape has changed greatly, the residents continue to uphold the value of their village.
1: Wow. Yeah. 정말 신기하네요. 구조가 참 신기하네요.
5: 신기하죠.
1: 예.
0: In an era where disappearance has become familiar, Cheongdin Village saw change not through redevelopment, but through a new approach. By preserving the village's historical significance while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they have worked to create a more livable community. Above all,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among residents, they have created and documented memories together.
6: 여기가 이 정등마을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공간인가 봐요.
7: 예, 주민공동 네. 시설로.
0: The residents have captured the various aspects of their village, which has been their steadfast support over the years through photographs. Knowing that these photos will become a valuable asset for future generations and for the village's history, the residents themselves have sincerely documented their memories. Their love for the village has transformed narrow alleyways into playgrounds full of laughter and old, worn walls into vibrant, cheerful spaces. By actively documenting their memories and engaging with the community, the residents themselves share in the spreading happiness.
8: Have you ever wondered just what it is?
0: And so, the history of Cheongdaen Village has been built up little by little.
1: 아, 여기 그 말씀하셨던 팝콘 파시는 그, 예, 파셔갖고 여기다 또 보태주시고.
0: For some, Cheongneung is where they found their greatest happiness in life. That's why, even without being asked, the residents continue to build and cherish those memories, one layer at a time.
9: 뭐,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나 생활하면서 이 지역을 돌면서 어느 순간 없어져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없어지면 우리가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런데 결국은 남는 건 사진이나 글 뭐 이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몇몇 사람들이 나름 이 지역에서 없어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록에 조금 기록에 남기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무슨 뭐 막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요즘은 이웃 간에 이렇게 관심도 없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된 시대인데 오늘 이곳을 방문해 보니까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소중한 공간과 좋은 추억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오래오래 좋은 추억들 많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문해학교에 계신 할머님들을 실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실제 어린 시절에 한글을 배우지 못하신 할머님들이 나이 들어서라도 직접 한글을 배우시면서 설레임을 찾아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0: 오지개는 허벌나게 아주 많이라는 뜻이고요. 가시나는 그 여자아이나 젊은 여성을 조금 낮추어 부르던 말인데요. 저희 작품에서는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1: 그러니까네, 자.
2: 아이고, 아이고, 수업 중에 술을 드신다고요?
1: 아이고, 이거는 술도 아니다.
2: 아, 술이 맞는데 어떻게 술이 아니에요, 선생님?
3: 아유, 정말 카메라도 있는데.
1: 잘르면 됩니다.
2: 다큐멘터리란 있는 사실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울 감독님요, 눈치 챙겨서.
2: 아,
1: 화상 생각하니까네. 세주가 확 땡기네.

0: 화상 이보다 더한 화상은 엄청깨다
1: 화상 화상 화상 중에 화상 생각만 해도
2: 할머니들의 그 진솔한 삶이 묻어나온 시가 그 어떤 시인이나 작사가보다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고스란히 곡에 담았고 또 극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도 똑같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3: 지원 동기! 자, 이제 시 나옵니다. 감독님요, 여 딱지가에서. 아, 지원도. 어렸을 때 가수 했으마 좋았을걸 좀에 아쉬워서 끝. 여보세요.
4: 팔팔한 나이 88세 양춘심님.
3: 예예 그 낸데요.
4: 나는야 팔복리 가수왕 예선에

0: 새끼다.
1: 글씨를 안다라는 게 단순히 기쁘고 그냥 설레고의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아, 인간으로서 이건 어떤 존엄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할머님들이 이제야 글자를 알고 내가 스스로 거기를 어떤 가게인지 어떤 곳인지 알고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으로서 더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경외심 드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연을 그저 이렇게 좀 즐겁지만 조금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인자는 막 글씨를 배워가 손주놈이랑 받아쓰기도 한다.
2: 할머니,
0: 어이야.
2: 이번엔 내가 문제 낼게요.
0: 어이야.
2: 할머니.
0: 뭐든지 내봐라. 이제 할머니 다 할 줄 안다.
2: 나 여전히 이쁘자.
0: 너무 이뻐 죽겠네 정말로. 아이고
2: 자, 여기 공채.
0: 어이야, 어이야.
2: 그리고 여기 펜.
0: 해봐라, 그대.
2: 1번.
0: 에이.
2: 꼬꼬댁. 닭이 울어요.
0: 꼬꼬댁. 가만히 있어봐라. 닭은 다리가 두 개니까 받침이 두 개짜리를 누가 만들었어? 잠깐만. 꼬꼬댁 닭. 닭!
3: 45년 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다 물었다.
0: 엄마 이 글자 어떻게 읽어? 야, 니는 그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은...

0: 저희는 할머니들이 실제로 살아낸 인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또 슬프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것을 저희는 고운 포장지에 잘 포장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 저희 작품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국장님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2: 네, 마 집 갈라고.
1: 어? 아니, 어제 오셨잖아요. 할머님들이 서울 한번 올라오시면 좀 오래 있다 가신다고 하던데?
2: 아이고, 마 아파트는 심심해가 집에 갈라고.
1: 아, 할머님들 보고 싶으셔서 일찍 가시는 거구나.
2: 아니, 내가 내 집 간다 하는데 무엇이 이런 말이면 와! 뭐야!
1: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가족분들이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2: 그런가?
1: 할머니, 우리 편지 써보는 건 어때요?
2: 편지? 그래, 마, 내 이제 글자도 배워갖고 뭐 다 쓸 줄 아는데 한번 써보지 뭐. 그 무엇이 어렵다고? 어? 뭐 이것도 찍으려고?
1: 아, 당연하죠. 반장님 시가 나온다는데.
2: 이게 시라고?
1: 춘심 할머니도 지원서에다가 시 쓰셨잖아요.
2: 그래, 뭐 아무거나 다 시가 될 수 있다 하면은 이것도 시다 그자이? 한번 찍어보이소. 아들아, 내 아들, 네가 시큰 물도 안 내피리라 했다. 니를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린다.
3: 아들아, 니를 낳아가 시큰 물도 안 내피릴라 했다. 나는 시어가 있어요. 저는 이 시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직접 모든 세월을 겪고 정말 투박하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감동적인 언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할머니들의 시어의 힘이고, 그래서 저는 그 시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 있게 읽었었습니다.
4: 자,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반장님이 진짜 큰 도움이었습니다.
2: 아이고, 뭐.
4: 자, 반장님이 멋지게 건배사 한번 해주이소.
2: 그러면 내가 막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할 테니까 다 같이 가시나다 하는 기다.
4: 네.
2: 자,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다. 날 좀 봐줘. 날 좀 봐줘. 날 좀
3: 사실 저는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느꼈고 할머님들을 뵈면서도 느꼈지만 저희보다 훨씬 소녀 같으시고 훨씬 큰 설레임을 안고 살아들 가세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단단한 순수함을 가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 든다라는 걸 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더 단단하게 순수해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참기름 냄새가 나는 기름장이지.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자루네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홈이 있습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윤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윤웅이요?
0: 네. 이 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미역이.
1: 아, 여기 근처인가 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아, 네, 보이네요. 네,
0: 그
1: 네.
0: 바위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아, 1000년 동안 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2: 넓지.
3: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엄청 많이 쓰니까 1년 만서 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실개대.
1: 실개대.
2: 응, 실개.
1: 실개.
2: 실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아. 여기다 응.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바위를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아,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궁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쉬면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이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한 이거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촤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야지.
0: 그렇지.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예, 예.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그래,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촌계원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겠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그 필요가.

0: 70년대 중반부터 네.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네.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네, 네.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좋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네.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네.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네.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네.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네. 네.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네.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0: 아, 네. 소문의 진원지는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수작업 흑백 애니메이션이고요. 담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약간 좀 미묘하게 오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산이 사실 제 방에서 이게 자그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보다가 어느 순간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산이 하루 만에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산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북한산 쪽에서 지진이 일어야겠지? 근데 그 지진이, 북한산이 지진을 내면서 일어날 일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 지진은 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이면서도 현실이 아닌 어떤 것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문의 진원지의 큰 논리고 저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실은 애니메이션과로 이제 입학을 하기는 했는데 1년 훨씬 넘게, 좀 넘게 방황을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을 보내고 제대로 된 완성 작품이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 2학년이 올라오고 나서도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보다가 학교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지원을 해봐라.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열심히 준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마감을 주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1: 네, 전문사 면접할 때 첫 만남이 있었고 되게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드러났겠지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희윤이 한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프레임 단위가 수상하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수상하다. 특히 이제 뭐 궁금하다라고 많이 할 텐데 그걸 수상하다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 참 재밌는 작업을 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회화랑 이제 그 회화를 확장해서 시작하게 된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살짝 바늘을 담갔던 영화 같은 이 세 가지 장르를 보다 보니까 이 각각의 장르들의 시간, 갖고 있는 시간의 성질들이 다르다는 게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시간층이 함축되어 있어서 점처럼 보여지고, 영화 같은 경우는 현실의 시간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하는 비슷한 시간 타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과 장점이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흐르긴 하지만 모든 걸 약간 뒤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르의 시간의 성질이 이게 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세 장르의 시간의 성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같이 한 군데 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 소문의 진원지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순간들 있잖아요. 뭐 가령 햇빛이 떨어지는 순간도 되게 당연한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상식적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비상식적인 일일까라고 기준을 정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기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들에 자주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비롯해서 그렇게 좀 구체화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철학적인 질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바보 같은 질문들을 좀 자주 갖고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이상한 책이나 영화들에서 주로 많이 봤고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남긴 어떤 실수의 흔적 같은 거에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농담 같은 것에도 많이 받아요. 방금 한 말처럼 좀 이상한 말들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비약적인 생각들이 농담으로 다가오게 돼가 되는데, 그런 농담들에서 많이 영감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수 같은 거는 이제 까치가 집을 지었는데 그 밑에 가끔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처음에 그걸 애기들이 장난쳐놓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까치가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가령 뭐 도로 같은 데서 사람들이 페인트를 잘못 칠해서 어긋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를 느끼면서 시선이 한 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2: 일상은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것들.
0: 아, 그렇게 포장해 주신다면 넙죽 받겠습니다.
1: 그림 하나하나마다 볼거리가 많은?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사실 이제 컷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컷과 컷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그래서 그 굉장히 시간을 다 두는 작업이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보통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경우 이제 그 컷과 컷이 이제 집합을 이루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희훈 감독의 작품은 이제 그림 하나하나가 그 압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길다고 하더라도 지루함을 느끼기가 힘든, 그래서 화면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새로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제가 그 기억극장 만들고 나서 4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림을 거의 못 그렸어요. 그릴 수가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림은 안 그렸지만 그림을 그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자주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섬세하고 공을 들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어떻게 극복이 되셨나요?
0: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일단 마감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환경이 생기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림을 혼자 그리다가 그림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혼자 독학으로 배웠는데 꽤 그게 잘 맞아서 졸업 작품으로 기억극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졸업을 하게 됐고, 그게 연이 되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국내 대학원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전부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졸업 작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한예종 애니메이션과 졸업 작품들이 가장 자유롭고 되게 다채롭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님들 출신이 다 한예종 애니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이런 대단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들어와 봐야겠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와 보니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하나 길러낸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좋았어요.
1: 사실 이제 함희웅 감독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종종 하는 말로는, 우리 이제 지속 가능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길고 지루한 작업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작품 하나에 너무나 공을 쏟다 보면 이제 스스로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두 번째 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다행히 함희웅 감독 같은 경우는 넥스트 스텝도 또 기대되는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루틴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계속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큰 바람입니다.
0: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꽤 괜찮은 아이디어가 꽤 괜찮은 그림으로 구현됐을 때가 가장 희열감을 느끼고요.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정도로. 근데 그런 순간들이 좀처럼 오지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희망과 뭐라 이제 고문을 같이 주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저는 기억극장에서는 그 거의 마지막 장면 비둘기가 천장을 이렇게 걷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소문의 진원지 같은 경우는 첫 부분에 그 유리가 굴러가는 장면, 그 장면이 각각 제일 좋았던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2: 되게 이상하게 관객으로서 그 딱 기억에 남는 그 장면들이요.
0: 오, 아 그래요? 오호! 성공했네요. 만들면 만들수록 희한하게 좀 수상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장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는 약간 끝도 없고 깊이도 없는 부분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기존의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 다른 것 같아요. 용어나 그림이나 어떤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백지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생기고 흐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흐름과 이야기 안에 변수가 많다고 그래야 될까요? 변수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걷잡을 수 없는 장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이자 소원은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개봉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소나기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잠깐.
0: 이게 뭐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1: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잖아요.
2: 네네네.
1: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케이프 케이프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프드에 뭐 그러셨어?
3: 건강식.
0: 건강식?
1: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1: 거기 가는 건 아니고요.
3: 아, 아니야?
0: 따로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4: 네.
0: 어.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5: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
5: 앉아주십니까?
3: 예.
5: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4: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5: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 저 여기
5: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5: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심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셔서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맞습니다.
2: K한방 BT 왜?
0: 관련해서 피부 고민도 조금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수분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 돌을 씹어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2: 네,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좀...
2: 아니, 내가 돌을 씹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와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요소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어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0: 거.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를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예. 그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네.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2: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
2: 한 명만. 잘 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2: 네. 오.
1: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그러네요.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제

0: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1: 전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네.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오.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네. 이쪽으로 네. 올라오실 거고요. 네.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네.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2: 큰일 났나요?
0: 네.
3: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오, 역시 예능을 잘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식스팩이시네요.
0: 맞습니다.
1: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0: 네.
1: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1: 네. 이상님 한번 넣으시고요.
2: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0: 아, 네,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0: 여기 나온다.
2: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래서.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치.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뭐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다
1: 보이냐?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뭐예요?
2: 얼굴 빨개졌어요.
1: 자, 빨개지셨네요.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드링!
1: 어?
0: 어? 뭐야?
1: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0: 토양체질.
1: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코,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2: 헐.
1: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은 선생님이시네.
0: 네.
1: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2: 아~
1: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네.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겁니다.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0: 네.
1: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0: 예.
1: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의 또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런이나 이런 식으로
2: 유산소나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 아웃!
1: 아웃! 아웃! 바깥에!
0: 네.
1: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0: 좋아요! 네. 노! 아,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나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4: 네.
3: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4: 예.
5: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4: 네.
3: 여기서는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오.
3: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5: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4: 오,
0: 용침 맞아봤어?
5: 맞아보긴 했죠.
0: 얼굴에?
5: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0: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5: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5: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0: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0: 예.
5: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사실 또 저희가
3: 네.
5: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5: 자켓 촬영인데요.
3: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0: 네. 네.
5: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에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5: 오.
0: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3: 그렇지.
0: 아, 그거 조금 그렇다.
5: 걱정이지만.
0: 맞긴 해.
5: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3: 네.
5: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남았거든요?
0: 네.
3: 안 아프다고 합니다.
5: 아, 그 친구가 유치원...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3: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0: 네.
3: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5: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네. K-한방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0: 네.
5: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0: 예.
5: 용기
3: 네.
5: 있게.
3: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0: 네. 네. 좋습니다.
3: 들어가 보시죠.
0: 와우.
5: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3: 예. 하나도 안 아파요.
5: 예.
3: 자, 해볼게요.
5: 예.
3: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5: 예. 지금 낫나요?
3: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5: 네.
3: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5: 오, 신기해.
0: 안 나온 것 같아?
5: 오, 뭐야.
3: 괜찮으시죠?
5: 예, 예,
3: 네,
5: 괜찮...
3: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5: 네.
3: 오늘 처음이셔서.
5: 아니, 근데 편한 거.
3: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5: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0: 이 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3: 따끔.
5: 올라갔네? 오, 너, 오.

0: 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이 전류에 잡아
0: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0: 네.
1: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1: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됐습니다.
1: 이거 아까운 데가 지워 쓰면 안 돼요?
0: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와.
2: 달랐나? 아, 제 기분 상태가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3: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2: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3: 아, 근데 느낌이 지금,
2: 올라오잖아요! 아,
1: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0: 아, 연기를 못합니다.
2: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3: 이제 내가 해볼게.
0: 자, 먹어보실까요?
3: 네. 아, 쌀이 없네.
0: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3: 예. 캐대원 보셨어요?
0: 네, 당연히 봤죠.
3: 이거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0: 외국 분들도 실제로 캐대원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3: 예.
0: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예.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2: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0: 어떤 준비?
3: 대본
2: 질문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0: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3: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2: 그러니까요.
0: 아, 정말요?
3: 네.
0: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3: 네.
0: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2: 알겠습니다.
3: 그럼요.
0: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2: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0: 어때요?
3: 오, 나왔어요?
0: 응.
2: 우와, 진짜 들어갔어?
3: 나쁘지 않은데요?
0: 괜찮으시죠?
3: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2: 이게 충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0: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2: 아,
0: 딱.
2: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3: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0: 네.
3: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0: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2: 근데 이게
0: 네.
2: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맞아요.
2: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0: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3: 역시 뷰티 MC.
0: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2: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0: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0: 느껴지세요?
3: 네, 조금 올려.
0: 더 올릴까요?
3: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거
0: 아니야? 괜찮으세요?
3: 네, 지금이에요.
0: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3: 아니요, 저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0: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3: 예.
0: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3: 네.
0: 고생하셨습니다.
2: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2: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3: 근데 진짜 안 아파.
2: 이게
3: 빼는 것도 안 아파.
0: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2: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3: 맞아.
0: 고생하셨습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2: 어머,
3: 한 줄 젊어진 것 같아.
0: 오늘 정한팀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2: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0: 네, 맞아요.
2: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네. 외국분들은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0: 속에 처음 체크하셨죠?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2: 네.
0: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1: 이제 바디.
2: 바디.
0: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1: 오. 와우. 버블리버블.
0: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1: 네. 오.
2: 바이! 야, 저 K-1BT 코스 요리네요.
0: 어, 네, 맞습니다.
1: 오케이, 좋았어.
0: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가세요.
1: 예. 마주먹어 가세요.
3: 아, 예? 이야...
4: 잘 받고 오셨을까요?
1: 예. 어, 너무 어려지고 왔어요.
4: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1: 예. 예.
4: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1: 오!
4: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1: 오!
5: 어, 근데 질문 네. 하나 되겠습니까?
4: 네.
5: 추나가 무슨 뜻이죠?
4: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네.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밀고 밀당. 당긴다 어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5: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4: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4: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1: 확실히 아시네요.
4: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5: 맞아요.
4: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5: 맞아요.
4: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5: 맞아요.
4: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5: 맞아요
4: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1: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5: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4: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오.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1: 맞아요.
4: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1: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5: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4: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4: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네.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2: 오.
4: 반쪽 올라갈게요.
2: 오.
4: 오. 오. 자, 시원하신가요?
5: 참 시원하네.
1: 와우!
4: 와우!
1: 끝났어요.
4: 네,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1: 벌써 끝났어요? 아, 더 아프고 싶었는데. 어, 형, 대박이야.
4: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5: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4: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5: 예?
4: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5: 네.
4: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5: 네.
4: 저한테 힘 빼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더 쭉.
1: 괜찮아. 오, 뭐야, 왜 시원하지?
5: 오, 시원해.
1: 오, 그래.
4: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5: 좋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예. 어!
4: 네, 고생하셨습니다.
1: 오!
4: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5: 오? 오, 좋은데요?
4: 좋으신가요?
5: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4: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5: 우와.
4: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1: 네.
4: 어떠셨을까요?
5: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4: 네네.
5: 드륵 하고.
4: 그쵸.
5: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4: 무서우셨었죠.
5: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에요.
4: 맞춰진 느낌.
5: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1: 퍼즐처럼 뭔가
5: 진짜.
1: 시원해지고.
4: 시원해지고.
1: 네.
4: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2: 아,
1: 은혜.
2: 아니,
1: 네.
2: 들어갈
6: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1: 2-in-1이잖아요.
0: 그게 뭐죠? 일석삼조.
1: 이너 뷰티.
0: 아 이너 뷰티.
1: 얼굴. 얼굴. 몸.
0: 아,
1: 할 수 있다.
0: 여러분들께서도 또 K 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 안녕.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요?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아,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2: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2: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어.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

0: 하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1: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0: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1: 뭐지?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1: 아, 그거?
0: 예.
1: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0: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1: 안 보이더라고요. 반을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0: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의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1: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0: 인간의 다중성
1: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 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0: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과는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쵸,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 또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는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자, 여기가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1: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네네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네.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도경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0: 네.
1: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2: 네.
1: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네.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네.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네네. 네, 네. 좀 약간
1: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0: 네.
1: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눈알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에.
0: 아, 네.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네. 설치하고 왔어요.
0: 설치? 아, 그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0: 아.
1: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2: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오,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0: 처음이야.
2: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이제 이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전개하고 싶었던 내용,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걸 지켜내고 또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알을 품고 싶었던 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서 하필이면 오리의 알을 품게 됐고 오리 새끼를 까고 나서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독립시켜서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누구인지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됐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조차도 이해를 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망과 또 인생의 결말까지도 이해하고 죽었던 어떤 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뭐 번역된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작가와 독자 혹은 친구처럼 앉아서 얘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한다는 게 놀라워요. 다른 문화권에서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책이라는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공통적인 얘기를 그래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차츰 하게 되는 생각은 내가 더 나다워질 필요가 있겠다. 작가들은 조금 더 작가다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들은 그런 걸 궁금해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네. 함정이 많아요. 아동문화 작가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면 함정에 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소설과 다르게 이거 똑같이 서사문학에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는 어른의 생각으로 어른의 말법으로 어른의 얘기를 하는 거지 아동문학은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작가는 어른인데 어른다움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맞춰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린이 같은 인물을 들여와야 되고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하는 행위가 분명한데 아이의 얘기처럼 보여야 되고 아이가 입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아이다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와라. 강노인이 앞장섰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는 상훈이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대문은 열어두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와 기타를 들여놓고 우유를 한 잔 마시고 탁자의 메모지를 다 살피도록 상훈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 대문을 닫으려고 나갔을 때 보니 아이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여전히 부르퉁한 얼굴로 상훈이가 물었다. 일을 좀 맡기려고 한다.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상훈이가 그를 보았다. 야단이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좀 놀란 모양이었다. 잔디를 깎아주면 좋겠다. 물론 품삯을 주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그때 나는 기타를 배우러 가서 집을 비울 거다. 상훈이가 고개를 돌리고 주머니에 손을 푹 찌르더니 툭툭 발길질을 했다. 한참 동안 그랬다. 그러더니 고개를 삐딱하니 비틀며 물었다. 그 모습이 영락없이 송이 어렸을 때다. 왜 저한테 시키시는데요? 싫으면 거절해. 시킬 애들은 얼마든지 있다. 강노인 말투는

어느 때보다 냉정했다. 더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돌아서서 몇 발짝 걸음을 떼었다. 상훈이는 잠시 뭉그적거리다가 강노인이 걸어간 만큼 따라왔다. 그리고 볼멘 소리를 했다. 어린애한테 일 시키는 거 불법 아닌가요? 나도 10살 때부터 남의 집 잔디 깎으며 용돈 벌었다. 자, 얼마를 받고 싶지? 물론 일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 테지만 협상은 필요한 법이다. 상훈이가 강노인을 빤히 보았다. 여전히 고개는 삐딱했고 눈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떤 수작인지 알아내고 말겠다는 경계의 눈초리. 언제든 거칠게 터지고야 말 무서운 힘으로 뭉쳐진 남자의 눈을 강노인은 잠자코 바라보았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고 밀리지 않으려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아이다. 치매 걸린 할머니와 머리를 다친 아버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려 다니는 엄마, 어린 여동생이 이 작은 아이를 이렇게 무장시키고 만 것이다. 오래전 강대수처럼.

저는 저를 위해서 써요. 기자들도 그렇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동문학 작가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프레임을 씌운다고 할까요? 그 말이 상당히 불편해요. 저는 그냥 작가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창작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제 일을 사회적인 어떤 여러 분야 중에 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를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문학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걸 할 때 충만감이 크기 때문에 자기 욕구 실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동화를 씁니다. 저는 앞으로도 글은 계속 쓸 것 같은데 여전히 저한테는 이게 일상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습성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루틴 자체가 그런 것들은 책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저한테 늘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하나 더 꿈꾸어야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글을 쓰다가 좀 지치고 힘들 때 맨발로 나가서 네, 가꿀 수 있는 조그만 뜰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문해학교에 계신 할머님들을 실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실제 어린 시절에 한글을 배우지 못하신 할머님들이 나이 들어서라도 직접 한글을 배우시면서 설레임을 찾아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0: 오지개는 허벌나게 아주 많이라는 뜻이고요. 가시나는 그 여자아이나 젊은 여성을 조금 낮추어 부르던 말인데요. 저희 작품에서는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1: 그러니까네, 저.
2: 아이고, 아이고, 수업 중에 술을 드신다고요?
1: 아이고, 이거는 술도 아니다.
2: 아, 술이 맞는데 어떻게 술이 아니에요, 선생님?
3: 아유, 정말 카메라도 있는데.
1: 자르면 됩니다.
2: 다큐멘터리란 있는 사실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울 감독님요, 넌 제 챙겨서.
2: 아,
1: 화상 생각하니까네. 세주가 확 땡기네!

0: 할머니들의 그 진솔한 삶이 묻어나온 시가 그 어떤 시인이나 작사가보다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고스란히 곡에 담았고 또 극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도 똑같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1: 지원 동기! 자, 이제 시 나옵니다. 감독님요, 여 딱 찍어있어. 아, 지원도 어렸을 때 가수 했으마 좋았을걸 좀에 아쉬워서 끝. 여보세요.
2: 팔팔한 나이 88세 양춘심님.
1: 예예 그 낸데요.
2: 나는야 팔복리 가수왕 예선에

0: 글씨를 안다라는 게 단순히 기쁘고 그냥 설레고의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아, 인간으로서 이건 어떤 존엄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할머님들이 이제야 글자를 알고 내가 스스로 거기를 어떤 가게인지 어떤 곳인지 알고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으로서 더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경외심 드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연을 그저 이렇게 좀 즐겁지만 조금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 인자는 막 글씨를 배워가 손주놈이랑 받아쓰기도 한다.
2: 할머니,
1: 어이야.
2: 이번엔 내가 문제 낼게요.
1: 어이야.
2: 할머니.
1: 뭐든지 내봐라. 이제 할머니 다 할 줄 안다.
2: 나 여전히 이쁘자.
1: 너무 이뻐 죽겠네 정말로.
2: 아이고, 자, 여기 공채.
1: 어이야, 어이야.
2: 그리고 여기 펜.
1: 해봐라, 그대.
2: 1번.
1: 에이.
2: 꼬꼬댁. 닭이 울어요.
1: 꼬꼬댁. 가만히 있어봐라. 닭은 다리가 두 개니까 받침이 두 개짜리를 누가 만들었어? 잠깐만. 꼬꼬댁 닭!
3: 45년 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다 물었다.
1: 엄마 이 글자 어떻게 읽어? 야, 니는 그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은 나...

0: 저희는 할머니들이 실제로 살아낸 인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또 슬프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것을 저희는 고운 포장지에 잘 포장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 저희 작품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국장님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2: 네, 마 집 갈라고.
1: 어? 아니 어제 오셨잖아요. 할머님들이 서울 한번 올라오시면 좀 오래 있다 가신다고 하던데?
2: 아이고 마 아파트는 심심해가 집에 갈라고.
1: 아 할머님들 보고 싶으셔서 일찍 가시는 거구나.
2: 아니 내가 내 집 간다 하는데 무엇이 이런 말이면 와! 왜?
1: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가족분들이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2: 그런가?
1: 할머니 우리 편지 써보는 건 어때요?
2: 편지? 그래 마네 이제 글자도 배워갖고 뭐 다 쓸 줄 아는데 한번 써보지 뭐 그 무엇이 어렵다고? 뭐 이것도 찍으려고?
1: 아 당연하죠. 반장님 시가 나온다는데.
2: 이게 시라고?
1: 춘심 할머니도 지원서에다가 시 쓰셨잖아요.
2: 그래 뭐 아무거나 다 시가 될 수 있다 하면은 이것도 시다 그자이? 한번 찍어보이소. 아들아 내 아들 네가 시큰 물도 안 내비리라 했다. 니를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린다.
3: 아들아 그 니를 낳아가 시큰 물도 안 내비릴라 했다. 나는 시어가 있어요. 저는 이 시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직접 모든 세월을 겪고 정말 투박하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감동적인 언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할머니들의 시어의 힘이고 그래서 저는 그 시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 있게 읽었었습니다.
4: 자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반장님이 진짜 큰 도움이었습니다.
2: 아이고 뭐
4: 반장님이 멋지게 건배사 한번 해주이소.
2: 그러면 내가 막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할 테니까 다 같이 가시나다 하는 기다.
4: 네.
2: 자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다
5: 날 좀 봐.

0: 사실 저는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느꼈고 할머님들을 뵈면서도 느꼈지만 저희보다 훨씬 소녀 같으시고 훨씬 큰 설레임을 안고 살아들 가세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단단한 순수함을 가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 든다라는 걸 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더 단단하게 순수해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참기름 냄새가 나면 기름장이지. 족발 냄새가 나면 족발장이지. 냄새가 안 나도 나 인자다 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샤루네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0: 연옹이요?
1: 네. 이 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돼 있는데 그것들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2: 그럼요.
0: 여기 근처 가보죠.
1: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 바위들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이 앞쪽으로요?
1: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 있는 조금 솟아 있는 바위 보이시죠?
0: 아, 네, 보이네요. 네,
1: 그
0: 네.
1: 바위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 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1: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0: 이름이 있어요?
1: 바위의 형태라든지 아~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0: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아, 천년 동안 어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1: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아~
0: 이거 뭐예요?
3: 기세호미.
0: 기세호미.
3: 기세호미.
4: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3: 넓지.
4: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3: 이게 달가가 엄청 많이 쓰니까 1년 만 쓰면 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0: 이건 뭐예요?
3: 이거는 실개대.
0: 실개대.
3: 응, 실개.
0: 실개.
3: 실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0: 아. 여기다 응. 꽂아가지고.
3: 응, 꽂아가 이제.
4: 미역 바위를
3: 바위를 이렇게 찍는 거라.
0: 바닷속 들어가서
3: 바다 들어가가 가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0: 아 잠수복
3: 수경 잠수복 입고 시공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수면서로 하면 많이 찍어지지.
4: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수경 쓰고
3: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이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이거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차까지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야지.
0: 그렇지. 어.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예, 예.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어.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촌계원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겠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그 필요가.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그렇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론 좀 아쉽고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그다음에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As the saying goes, at the end of hardship comes happiness. This place where welcome rain falls down after a hot spell is where this woman has found happiness. There is a reason she is thankful for the rain.
2: 비 오는 날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되게 잘 자라거든. 물 따로 안 줘도 돼.
1: An Jung-hee moved to this remote mountainous village in Munggyeong, Gyeongsangbuk-do province alone.
2: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요거는 따주고 있어요.
1: Let's find out how she discovers her happiness in close touch with nature. 4th year of living in Munggyeong in solitude.
3: 잘 잤어?
4: 아이고.
2: 우리 만세 잘 생겼어. 아이고. 잘 잤지? 아이고, 거기 줘.
5: 아이고. 이 만세예요?
2: 만세예요, 만세. 우리 집도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이 아이가 오랫동안 짓으면 모르는 사람이 온 거고요. 한 두 번 정도 짓으면 아는 사람이 지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치? 만세 여기.
3: 이게 어수리. 이거 영양부추요. 두메부추.
1: She is enjoying her life in close proximity to nature.
2: 아침마다 케일하고 사과하고 바나나 주스를 먹어서 이 케일을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해서 요래서 갈아서 먹거든요. 사과하고 케일하고 바나나하고요.
1: She always wanted to have her own garden. She moved to the countryside to do what she truly loves.
2: 엄마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나도 한번 찾아볼까? 그게 첫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1: When her children grew up and became independent, she felt a void in her heart. She realized she needed to have her own life.
5: 혼자 지내시는데 뭐 불편하거나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2: 처음에는 무섭지만 지금은 여기가 완전히 천국이더라고요.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라 아 이렇게 사는 게 우릉도원의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1: The reason she thinks this place is paradise is...
2: 저희 사실 이 계곡 때문에 여기에 사는 거거든요.
1: This creek is called Homdanggul, home meaning groove. It stays crystal clear year-round thanks to the water from Sangyong Valley, which flows over Songmisan Mountain.
2: 그리고 여기 동네 분들이 이전에는 목욕할 데가 없었잖아요. 목욕 시설이 없었으니까. 그때 동네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목욕을 하셨대요. 일명 선녀탕이라고 할 수 있죠.
1: Since ancient times, it has been a popular getaway among locals. Jung-hee was so enchanted by it that she decided to move out of the city where she had spent all her life and settle down in a village in Munggyeong. She has a new hobby.
2: 꽃차를 만드는데 이게 특별히 호불호가 없더라고요.
1: She makes tea with homegrown marigolds imbued with the energy of the sun.
2: Oh, 언니 꽃차 만들고 있어요.
6: 같이 하자.
2: 네, 같이 해요, 우리.
6: 아유, 이뻐라.
2: 색깔이 너무 예쁘죠. 꽃이 살아있네, 언니.
6: 아유, 너무 이쁘다.
1: The two friends met while learning to make flower teas. As someone who had moved to the countryside first, Eun-seon is always there to help Jung-hee.
6: 이건 이렇게 덮어서 끓으면 여기 수증기가 생겨요. 그러면 그 수증기가 옆으로 흐를 때 뚜껑을 열고 그때부터 덮는 겁니다.
1: The two friends bonded quickly because they both wanted to enjoy a rustic lifestyle by growing their favorite flowers. The steamed flowers are roasted over high heat for a long time to make flower tea.
2: 엄청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1: When hot water is poured in, the dried flowers start blooming again. This flower tea is reminiscent of these two women who have made a fresh start in life.
2: 지깁니다. 뭔가 같이 해니까 좋아하고 이게.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향기에도 빠지고 이 꽃무량이 이렇게 하얗게 피어나잖아요. 금속에 흠뻑 빠져서 이게 더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1: Before moving here, her life was centered solely on her family. But now she has discovered her true self.
6: 되게 좋아하고 자기의 취미 생활을 충분히 살려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예쁘고 꽃 가꾸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저도 여기 오면 우리 집 마음이 급해져요. 집에 가서 나도 빨리 저렇게 예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1: The two friends enjoy a peaceful time together. Life in the countryside is always busy.
2: 어, 당신 왔어? 오늘 일찍 왔네?
4: 안녕하세요. 조금 일찍 서둘러 왔지.
2: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일 좀 가 봐도.
2: 아, 그게 다 뭐야? 아이고, 많이도 사 왔네.
4: 그래요.
2: 그래 얼른 당신 얼른 와. 나 무거워. 무거워. 절대로 빈손으로 안 와요. 그래야 제가 밤에서 저기 버섯 빨래 쫓아가거든요.
1: Jung Yi's husband comes to visit her in Moongyeong three times a week. As soon as he arrives, he heads to the garden.
2: 또 뭐 하려고?
4: 토마토가 늘어져 있잖아.
2: 아이고, 조금 쉬었다가 하지. 금방 와가지고 금방 해보고 있어.
4: 아, 토마토가 너무 늘어졌어. 바람에 다 넘어가겠어. 이것 좀 빨리 해볼게. 이게 토마토가 이렇게 열매가 위에서 달리니까 위에서 이렇게 처지니까 잡아주는 거.
7: 오시자마자 이렇게 또 일어나세요?
4: 아, 이거 보면은 또 못 참아요.
1: He started growing crops for his wife 4 years ago, and now it's a big garden.
4: 일하다가 여기 와서 이런 거 하면은 완전히 스트레스 해소. 여기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자꾸 떨어져서 제가 손수 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1: Seeing them grow well makes him happy.
4: 어, 오이 봐. 어, 당신 먹어서.
2: 아, 오이가 되게 맛있게 생겼다. 호정 아빠, 어, 가지.
4: 응. 맛있어.
2: 어, 당신은 야채를 하는 게 맞고, 나는 꽃을 하는 게 맞는 겨.
8: 예전에도 이렇게 두 분 알콩달콩 하셨어요?
4: 아, 청주 살 같이 살 때는 지지고 볶고 살았지요. 맨날 싸우고. 이제 지금은 멀리서 서로 각자 사니까. 애틋함이 새록새록 다시 솟아나고 있습니다.
1: This time the husband goes somewhere with a strainer in his hands. He is going to harvest ginseng that he planted when the family just bought this place.
8: 아, 이 정도면 많이 큰 건가요?
4: 예, 많이 컸어요. 씨 생겼잖아요, 3년째 돼서. 3년근 되면은 이게 사구네요, 사구.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는 사구라고 그래요. 4년생.
1: He is harvesting his precious ginseng to make a summer delicacy for his wife.
4: 작년 산이 인상 같이 커 밭에서 키웠더니 엄청 좋네요.
1: As time goes by, the couple's marital bond grows stronger.
4: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물속에 들어오면 새록새록 해요. 곤장 안 하고.
1: It's time to enjoy it in full swing.
7: 아!
1: 기가 They can have fun in this clean valley in summer as much as they want.
7: 아,
1: neighbor is also here to cool down.
7: Playing
1: in water in summer makes everyone feel like a child again.
9: 이만한 데는 없어요. 요 주위에서 부러운 사람들 많죠. 이거 놀러 오신 분들도 다 부러.
1: Time really flies.

0: 그 숲길로 들어가면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 피터치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힐링이 되거든요. 그런 길을 이제 천천히 가면서 한번 느껴보시고 또 달릴 수 있는데도 신나게 한번 달려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1: It's okay if the road is a bit rough and bumpy because at the end of it, happiness awaits.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저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케이프도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프드에 뭐 그거 줬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2: 거기 가는 건 아니세요?
3: 아, 아니에요?
0: 가라고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나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4: 네.
0: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오,
5: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
5: 앉아주십니다.
3: 예.
5: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4: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5: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 소영이?
5: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5: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오.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셔서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오.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네. K한방 BT 왜?
0: 관련해서 K.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순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전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서 도를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강한.
2: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좀... 아니, 내가 도를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마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읽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요소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오,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거. 4개인데요?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란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예. 네.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오늘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오,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네,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1: 네. 오.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아,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그래도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2: 전
3: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오.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마이어님부터
2: 네.
0: 이쪽으로
2: 네.
0: 올라오실 거고요.
2: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2: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1: 큰일 났나요?
2: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잘하시네요. 예.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네.
1: 이사님도 한번 넣으시고요.
2: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이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 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0: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2: 한번
1: 확인해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0: 여기서.
2: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러니까.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치.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뭐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1: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1: 빨개지셨네요. 응.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0: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1: 어? 어?
0: 뭐야?
1: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 양체질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 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으신 편이시죠.
0: 네.
1: 네.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네.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거예요.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아,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힘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의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런이나 이런 식으로
2: 전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 해서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 아웃!
1: 아웃! 아웃! 바깥에!
0: 네.
1: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0: 좋아요! 네. 렛고! 아,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나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나...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4: 네.
3: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4: 예.
5: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4: 네.
3: 여기서는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오.
3: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5: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항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0: 오, 용침 맞아봤어?
5: 맞아봤어.
0: 얼굴에?
5: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0: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5: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5: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0: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0: 예,
5: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사실 또 저희가
3: 네.
5: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5: 내일 자켓 촬영인데요.
3: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0: 네.
5: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5: 오~
0: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3: 그렇지.
0: 아, 그거 조금 그렇다.
5: 방송이지만.
0: 맞긴 해.
5: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3: 네.
5: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왔거든요.
0: 네.
3: 안 아프다고 합니다.
5: 아, 그 친구가 유치원...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3: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0: 네.
3: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5: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K 한방뷰티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0: 네.
5: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0: 예,
5: 용기 있게. 네.
3: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 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0: 네, 네 좋습니다.
3: 들어가 보시죠.
0: 와우.
5: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3: 예. 하나도 안 아파요.
5: 예.
3: 자, 해볼게요.
5: 예.
3: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5: 예. 지금 남나요?
3: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5: 네.
3: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5: 오, 신기해.
0: 안 나온 것 같아?
5: 오, 뭐야, 뭐야.
3: 괜찮으시죠?
5: 아, 예, 예,
3: 네,
5: 괜찮아요.
3: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5: 네.
3: 오늘 처음이셔서
5: 아이는 편하고
3: 네,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5: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0: 이 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3: 따끔.
5: 올라갔네? 오,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0: 오!
5: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5: 아, 예.
3: 괜찮으세요?
5: 예, 전혀.
0: 형, 이거 안 아파?
5: 이거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0: 진짜로?
3: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5: 네.
3: 해보실래요?
5: 아픈가요?
3: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5: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자, 따끔.
5: 오.
3: 괜찮으시죠?
5: 네.
0: 우와, 근데 쑥 들어가네.
3: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5: 예.
3: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5: 오.
3: 봅시다.
0: 피카츄 하나, 피카츄.
5: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3: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선생님.
3: 네?
5: 힘든 드립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3: 아, 진짜.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5: 예. 뭐 조금씩 옵니다.
0: 오.
3: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5: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3: 정답인데요?
5: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3: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5: 그렇죠.
3: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3: 네.
5: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3: 당연하죠.
5: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3: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5: 네, 알겠습니다.
3: 됐습니다.
5: 이거 아까운 데가 지화 빼면 안 돼요?
3: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5: 우와.
0: 와.
5: 잘하셨나요? 아, 제 기분상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0: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5: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0: 아, 근데 느낌이 지금
5: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연기를 못합니다.
5: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0: 이제 내가 해볼게.
3: 자, 먹어보실까요?
0: 네. 아, 쌀이 없네.
3: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0: 예. 캐대온 보셨어요?
3: 네, 당연히 봤죠.
0: 이거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3: 외국 분들도 실제로 캐대온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0: 예.
3: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예.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5: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3: 어떤 준비?
0: 대본
5: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3: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0: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5: 그러니까요.
3: 아, 정말요?
0: 네.
3: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0: 네.
3: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5: 알겠습니다.
0: 아, 그럼요.
3: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5: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3: 어때요?
0: 오, 나왔어요?
3: 응.
0: 우와,
5: 진짜 들어갔어?
0: 나쁘지 않은데요?
3: 괜찮으시죠?
0: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5: 이게 층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3: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5: 아,
3: 딱.
5: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0: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3: 네.
0: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3: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5: 근데 이게
3: 네.
5: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3: 맞아요.
5: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3: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0: 역시 뷰티 MC.
3: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5: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3: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5: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3: 느껴지세요?
0: 네, 조금 올려.
3: 더 올릴까요?
0: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5: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전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3: 거. 괜찮으세요?
0: 네, 지금이에요.
3: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0: 아니요, 전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3: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0: 예.
3: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0: 네.
3: 고생하셨습니다.
5: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 네.
5: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0: 근데 진짜 안 아파.
5: 이게
0: 빼는 것도 안 아파.
3: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5: 그렇죠. 무서울 것 같긴 해요.
3: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0: 맞아.
3: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5: 어머,
0: 한층 젊어진 것 같아.
3: 오늘 정한텐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5: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3: 네. 맞아요.
5: 진짜 신기...

0: 좋았어.
1: 마지막 코스 잘 참아보세요.
2: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아. 네? 이야. 잘 받고 오셨을까요?
2: 예. 어, 너무
0: 어려 죽었어요.
4: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0: 예.
4: 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2: 오.
4: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2: 오.
5: 어, 근데 질문 네. 하나 되겠습니까?
4: 네.
5: 추나가 무슨 뜻이죠?
4: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네.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로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 진행을 했었고 밀고 밀당. 당긴다. 어,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5: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4: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0: 오, 확실히 아시네요.
4: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4: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맞아요.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5: 맞아요.
4: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5: 맞아요.
4: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5: 맞아요.
4: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0: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5: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4: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0: 맞아요.
4: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0: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5: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4: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4: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2: 오.
4: 반쪽 올라갈게요.
2: 오.
4: 오. 오. 자, 시원하신가요?
5: 잘 시원하네.
2: 와우!
4: 와우!
2: 끝났어요.
4: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0: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어, 형, 대박이야.
4: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5: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4: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5: 예?
4: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5: 네.
4: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5: 네.
4: 저한테 힘 펴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더 쭉.
0: 괜찮아. 오, 뭐야. 그래서 시원하지?
5: 오, 시원해.
0: 오, 그래.
4: 쭉 펴진 느낌으로 한번쭉 펴주시고.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5: 좋습니다. 네. 어, 잠시만요. 어, 예. 어!
4: 네, 고생하셨습니다.
2: 오!
4: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5: 오? 오, 좋은데요?
4: 좋으신가요?
5: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4: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5: 우와.
4: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2: 네.
4: 어떠셨을까요?
5: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4: 네네.
5: 드륵 하고.
4: 그쵸.
5: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4: 무서우셨었죠.
5: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
4: 맞춰진 느낌.
5: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0: 퍼즐처럼 뭔가
5: 진짜.
0: 시원해지고
4: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2: 아,
0: 은혜.
5: 우! 아니,
0: 네.
5: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6: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거를 또 다 해주니까.
5: 3-in-1이잖아요.
6: 그게 뭐죠? 일석삼조.
5: 이너 뷰티.
6: 아, 이너 뷰티.
5: 얼굴.
6: 몸. 아,
5: 할 수 있다.
6: 여러분들께서도 또 K 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 안녕.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이랑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아,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쵸.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어.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1: 응.
0: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 반을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에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 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 간은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쵸,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도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는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 자, 여기 나오라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그래서 돌다 보면은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도경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 좀 약간
1: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에.
0: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왔어요.
0: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2: 그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0: 처음이야.
2: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동물이 등장하고 좀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유물인 동화처럼 보여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고민을 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이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전개하고 싶었던 내용도 그렇고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걸 지켜내고 또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알을 품고 싶었던 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서 하필이면 오리의 알을 품게 됐고 오리 새끼를 까고 나서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독립시켜서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누구인지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됐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조차도 이해를 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망과 또 인생의 결말까지도 이해하고 죽었던 어떤 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뭐 번역된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작가와 독자 혹은 친구처럼 앉아서 얘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한다는 게 놀라워요. 다른 문화권에서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책이라는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공통적인 얘기를 그래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차츰 하게 되는 생각은 내가 더 나다워질 필요가 있겠다. 작가들은 조금 더 작가다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들은 그런 걸 궁금해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네. 함정이 많아요. 아동문화 작가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면 함정에 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소설과 다르게 이거 똑같이 서사문학에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는 어른의 생각으로 어른의 말법으로 어른의 얘기를 하는 거지 아동문학은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작가는 어른인데 어른다움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맞춰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린이 같은 인물을 들여와야 되고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하는 행위가 분명한데 아이의 얘기처럼 보여야 되고 아이가 입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아이다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와라. 강노인이 앞장섰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는 상훈이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대문은 열어두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와 기타를 들여놓고 우유를 한 잔 마시고 탁자의 메모지를

어렸을 때다. 왜 저한테 시키시는데요? 애들은 얼마든지 있다. 강로인 말투는 어느 때보다 냉정했다. 더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돌아서서 몇 발짝 걸음을 떼었다. 상훈이는 잠시 뭉그적거리다가 강노인이 걸어간 만큼 따라왔다. 그리고 볼멘 소리를 했다. 어린애한테 일 시키는 거 불법 아닌가요? 나도 10살 때부터 남의 집 잔디 깎으며 용돈 벌었다. 자, 얼마를 받고 싶지? 물론 일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 테지만 협상은 필요한 법이다. 상훈이가 강노인을 빤히 보았다. 여전히 고개는 삐딱했고 눈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떤 수작인지 알아내고 말겠다는 경계의 눈초리. 언제든 거칠게 터지고야 말 무서운 힘으로 뭉쳐진 남자의 눈을 강노인은 잠자코 바라보았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고 밀리지 않으려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아이다. 치매 걸린 할머니와 머리를 다친 아버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려 다니는 엄마, 어린 여동생이 이 작은 아이를 이렇게 무장시키고 만 것이다. 오래전 강대수처럼.

저는 저를 위해서 써요. 기자들도 그렇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동문학 작가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프레임을 씌운다고 할까요? 그 말이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저는 그냥 작가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창작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제 일을 사회적인 어떤 여러 분야 중에 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를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문학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걸 할 때 충만감이 크기 때문에 자기 욕구 실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동화를 씁니다. 저는 앞으로도 글은 계속 쓸 것 같은데 여전히 저한테는 이게 일상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습성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루틴 자체가 그런 것들은 책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저한테 늘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하나 더 꿈꾸어야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글을 쓰다가 좀 지치고 힘들 때 맨발로 나가서 네, 가꿀 수 있는 조그만 뜰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0: A furniture fair held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It's the largest furniture and interior exhibition in the Chungcheong region. Scores of visitors flock to the event early in the morning. A wide range of furniture is on display. Designer furniture, furniture for new homes and newlyweds, and even custom-made pieces.
1: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침대를 좀 버려고 왔어요. 아무래도 오래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기능도 기능이지만 좀 소재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2: 기존에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브랜드의 가구를 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가구도 많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0: Furniture has changed a lot over time, adapting to consumers' changing lifestyles with smart features, customized designs, and eco-friendly materials.
3: 일단 표면에 보시면은 표시가 아예 안 나 있는 인덕션 식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면 가능하고 뭐 찌개나 뭐 이런 걸 좀 다시 데펴 먹고 싶다 하시면은 리모컨을 작동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작은 식탁에서 좀 활용적인 식탁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확장이 되면서 인덕션까지 들어간 식탁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구성을 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0: Where is Korea's furniture industry headed these days?
4: 특히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듈형 가구나 초개인화된 가구를 선호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가구보다는 브랜드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디자이너가 누군지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점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Korea's furniture industry is facing numerous challenges these days due to various regulations. Issues such as anti-dumping tariffs and certification-related regulations are holding back its growth. Meanwhile, global furniture companies are trying to influence consumer tastes through advertising and distribution networks. Their furniture is produced precisely by machines to keep pace with rapidly changing trends. As a result, small and medium-sized furniture companies are gradually losing ground.
4: 판 가구라 그래서 그 규모가 큰 가구 회사들이 유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대형 가구 회사들이 수출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이 성장을 하고 동남아시아가 또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하면서 그 시장을 사실상 많이 뺏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0: Pocheon, the center of Korea's furniture industry. Small and medium-sized furniture makers have shifted their focus from mass production to made-to-order production. The production of basic boards, which are the foundation of furniture, is key. This company provides essential material so that small furniture brands can produce their products without problems. The commonly used materials for furniture are particle boards and medium density fiber boards. Deco sheets applied to the surface are a key material. That determines the appearance of furniture.

0: Every morning at 6:30, trucks from all over the country arrive to pick up the furniture made here.
1: 우측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깥쪽으로.
0: Once furniture is shipped away, a morning meeting begins.
2: 공백이 많이 떨어지고.
0: Meeting at this company begin at 7 a.m. every day.
1: 지금 이
0: still early in the morning, but a lively discussion is already underway.
3: 팀장들을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팀장들이 너무 지루해요. 사실 우리가 쓰는 게
1: 좀 문제가 있어요. 전에도 써봤지만
0: Today's topic is doorknobs.
4: 양쪽 손잡이 이거 손잡이다.
0: In addition to having attractive designs, doorknobs also need to be functional. So developing even a single doorknob is a challenging task.
5: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 참고가 됐던 게 도리어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유행하던 손잡이였습니다. 그 손잡이가 1, 20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만 수정을 하면 지금도 멋스럽게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제품 디자인이어서 그거를 수정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3: 핀이나 이런 게 좀 덜 보일 수 있도록.
0: This company is focused solely on wardrobes rather than producing all kinds of furniture, including beds and kitchen furniture.
1: 신제품 품평에도 있지만
0: It contributes to creating jobs in Pocheon, where its factory and headquarters are located, by hiring local residents first, and provides various support programs to help foreign migrant workers.
6: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 직원들과 회사 소통이 잘 안 되고 더 식사문화도 돌려서 많이 힘들었는데 회사 부서 팀장님들이 많이 알려주고 회사에서도 음식도 맞춤 제공해줘서 힘들 것은 많이 극복했습니다.
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지역 경제는 제가 살린다는 그 각오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함께 그리고 저희 같이 일하는 그 직원분들도 함께 모두 이제 더 나은 회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0: For a long time, wardrobes have been considered the most valuable piece of furniture in a home. When moving, people would first decide where the wardrobe should be placed. Wardrobes store bulky items like bedding and coats, which made them difficult to produce. They were large and heavy, and consumer demands were difficult to meet. Starting with just wardrobes, this small company has achieved both craftsmanship and regional coexistence. Orders poured in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once its annual sales exceeded 50 billion won, or around 34 million US dollars, earning it the title of a legend in the local furniture industry. But in 1997, it was hit by the Asian financial crisis, just like everyone else. Sales plunged by over 90%. Credit transactions stopped, and bank loans were cut off. The only choice was to endure.
8: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겠습니까? 많지 부단히 노력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누구도 다 열심히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해야지만이 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 그걸 이겨내려면 그분들보다 조금 잠도 들자고 조금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특히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신제품 개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회사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간접 조명으로 떨어지게 전면이 왔을 때 시공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0: Only those who endure can blaze a new trail. The company launched new products, even amid the crisis. Its flagship product is a sliding built-in wardrobe. It requires no extra space to open the doors and is perfect for small rooms and spaces where wall utilization is key. This sliding wardrobe incorporates not just furniture craftsmanship, but also hardware technologies like rails and dampers.
4: 이제 저 댐핑 시스템이 사실 내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슬라이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 댐핑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서 도어가 열고 닫을 때 탈선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협력업체와 수만 번 개폐 테스트를 통해서 더욱더 완벽한 댐핑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었고 현재는 문제 없이 제품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0: 아 furniture company's testing laboratory in Namyangju, Gyeonggi-do province. This is where various doors undergo opening and closing tests. This company manufactures and supplies furniture hardware, like sliding door rails and dampers. In addition to testing its own automatic doors, it also conducts tests for other furniture makers.
9: Testing 것은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 메인 모터 컨트롤, SMPS 이것들을 통틀어서 다 같이 한 번에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0: Doors that close with a consistent motion, or so-called soft closing,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quality of the user experience. The quiet operation of sliding doors is achieved through countless tests. Essential hardware for sliding furniture, such as rails, brackets, and wheels, is supplied through a division of labor system with local partner companies. Unlike large suppliers which require minimum order quantities, smaller partners can provide small batch, customized production that fits flexible production at small furniture firms. This system is optimized for collaboration with local furniture makers, producing customized furniture in small quantities.
4: 소상공인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회사는 타 회사와 달리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나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이 붙박이 최고의 브랜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0: These companies are creating user-centered furniture in a practical way. In the competition with large brands, small and medium-sized furniture makers have chosen sustainability over speed to stay afloat. Earning trust in their brand is how they survive.
10: Big 가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사라진 이유가 굉장히 유연화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조그만 가구 회사들은 되게 유연합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트렌드에 맞춰서 뭐 주민형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제품 가구를 갖다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기술을 집약시켜서 장인 정신을 녹여서 또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가구 산업은 중소기업형 가구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Furniture made by those who have endured in silence longer than anyone else. They collapsed, and many times they had no choice but to keep going. But they learned to survive in their own way, all because they believed in a better tomorrow.

0: This local county is known for its scenic beauty that includes Mount Idol, which is a part of a mountain range that extends to Mount Taebaek. The name Mount Idol is a combin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for sun and moon and is a contributing factor to Yongyang County's high elevation. On today's show, we will take a look at how Yongyang carried out a makeover in harmony with nature.
1: 영양군은 그렇죠. 4차선이 한 개도 없는 동네, 연기가 나는 공장이 한 개도 없는 도시 이런 동네고, 또 인구가 더군다나 그 넓은 851제곱킬로미터의 그 면적의 인구는 15,420명이다 보니까 숨어 있는 동네. 그러다가 이제 산림청에서 이 아름다운 숲을 갔다가 이제 명품 숲으로 이제 여기 그 금강송 숲하고 금마산 휴양 그 자락에 있는 고기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명품 숲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놓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0: Yongyang is somewhat like an island due to the fact that it has no connecting railways, highways, or wide four-lane roads. But this has helped to preserve Yongyang's natural beauty. Yongyang's birch forest is the largest cluster of its kind in the nation. As one approaches the tall birch trees, the question that will likely come to mind is how old the forest is.
1: 이곳에 이제 자작나무랑 같이 자라는 이 능선에 자라는 애들 보면은 대부분이 금강송들입니다. 원래 이 자작나무가 자라기 그 심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금강송들이 자라던 곳이었고요. 그 금강송들을 이제 문화재 보수용으로 베어내고 이제 그 자리에 심을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산림청에서 이걸 갖다가 주민들을 갖다 동원을 해서 이제 심은 곳이 바로 지금 현재의 자작나무 숲을 있게 한 겁니다.
0: About 30 years ago, a pine gall midge infestation ravaged pine trees in the area, leading to a steep drop in visitors. So the Korea Forest Service stepped in and began planting birch trees and let nature do the rest. Today, the forest boasts attractive white trees with green foliage.
1: The 자작나무는 사실 그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 의성을 그대로 따서 자작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자작나무 숲피에는 베틀린산 성분이라 그래서 아주 하얀 그 기름 성분으로 자기를 해마다 자기 몸을 한겹씩 감싸고 자라릅니다. 그 여름에도 하얀 수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을 돼서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이 단풍이 보여주는 맛도 있고 또 단풍이 다 떨어져도 자기 몸을 하얗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겨울에도 더 예쁜 아주 이국적인 모습을 갖다 보여줘서 뭐 나무의 여왕이라 하기도 하고.
0: Humans have always gravitated towards spaces that were made out of necessity. Throughout previous episodes, we've shown places that were revitalized after falling from their former glory. In this forest, we see how nature can also heal over time and make a comeback.
1: Zadang-namu 숲에 숲만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4.7km의 그 구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숲을 갖다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내 자신을 힐링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0: This tiny village located in a valley near Mount Wunlyong is surrounded by nature. The morning dew settled on the apple orchard makes the apples appear scrumptious. Nearby, a cozy cottage welcomes visitors. With a roof painted in blue sky, there is more to this home than meets the eye. This couple who settled down in Yongyang County share their story.
2: 남편이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 저는 이제 시골에 대한 그게 아무것도 없었고 무작정 따라 내려온 거고.
3: 그때가 봄이었는데 그 그치, 밭에
2: 고추 다 심어놨을
3: 고추가
2: 때.
3: 쫙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간 새벽에 왔어요. 일찍 왔는데 안개도 싹 내려앉은 게 뭐 말이 안 기가 막히더라고. 어쨌든 마음에 쏙 들어갔고.
0: This bookstore is the couple's treasure and also a haven for books. In this bookstore, nestled in a serene valley, visitors can find a space that is far removed from their hectic lives. And that is what the couple set out to provide. This village bookstore delivers a diverse collection of books, some of which were collected by the bookstore owner. New editions are carefully selected.
2: 방은 이제 헌책, 저 구석에는 이제 헌책들이 있고 제가 소장하는 책들이고 이제 요 가운데가 이제 판매하는 책들로 돼 있는데 뭐 워낙에 책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책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읽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공간을 처음에는 막 섞어놨는데 이게 섞이다 보니까 그냥 막 섞이더라고요. 정신없이. 그래서 이제 공간을 분리를 해놨죠. 이쪽에는 이제 주무실 수도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몰아놨고 여기는 이제 책방으로 오시는 분들은 요 안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잡았죠. 차도 마실 수 있게.
0: There is also a space where visitors who hate to leave the bookstore can stay for the night. The accommodations provide a reprieve for people who need to unwind from their frenetic lives. Even if one is not a book lover, the cottage's courtyard offers a relaxing spot for guests. Here, one can forget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simply be present in the moment.
2: 이게 한 50년, 60년, 50년은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 앞산에서 통나무를 피우다가 지게로 짊어지고 와서 지으셨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귀농인이 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 거죠. 처음부터 이런 책방을 하고 싶긴 했는데 집이 워낙에 시골집에다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길 뭐 스테이로 꾸민다고 해도 누가 올까 싶어서 굉장히 이렇게 망설였죠. 워낙에 또 오지고.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막 답답하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냥 무작정 다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이제 우린 저쪽 방으로 옮기고 여기를 그냥 무작정 했어요. 아무 뭐 컨셉도 없고.
0: When one is drawn to the scenic beauty of Yongyang and linger around to take in the atmosphere, a sense of peace settles in. Each of the villagers here, including the elderly owner who first built this place to the young farmer and bookstore couple, all of them share the common desire to live a good life.
2: 저 이쪽 집이 동향이에요. 그래서 저 산을 보고 있는데 남향이 저쪽이 남쪽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남쪽으로 창문이 너무 그리워서 저쪽에다 이제 창문을 그거 하나 고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근데 보면은 이런 기둥 이런 거 이제 다 원래 기둥이거든요. 여기 저기도 그렇고. 근데 다 기울었어요.
3: 책꽂이고 뭐고 다,
2: 네, 다 고이고.
3: 뭐 고이지 않은 데가 없어요.
2: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뭐 공을 하나 놓잖아요. 그럼 제가 절로 굴러가요. 저기서 놓으면 일로 굴러가고 그냥 삐뚤은 거 그냥 놨어요. 그래갖고 이런 데도 한데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페인트로 그냥 마무리를 했거든요. 도배를 해도 이게 지금 다 울잖아요. 근데 하면서는 이제 아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는데 사람들은 와서 또 그런 게 재밌나 봐요. 직접 했다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0: Despite the physical demands from the inconvenience of living in a remote village where one silently accepts the results of nature and time, there is value in living a lighthearted way. Perhaps this is the known value of Yeongyang.
2: 어쨌든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가벼운데 사람이 몸이 고달픈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놀면서 일하면서.
3: 그러니까 스케줄이 없으니까 내일 뭘 뭐 납품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걸 했었거든요.
2: 아니,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하던 일이 마감이 지켜져야 되는 네. 일이어갖고.
3: 뭐 내가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막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어쨌든 스케줄에서
2: 한 3년은
3: 벗어나니까
2: 진짜 좋더라고요.
3: 그냥 뭐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2: 또 처음 농사 배우는 게 또 재미도 있고 또 뭐가 씨를 뿌렸는데 올라오니까 또 그것도 신기하고 처음 3년은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즐거웠는데 이제 그게 지나니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회의도 오고 어쨌든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0: 'Imagined that there would be a bookstore in a mountainous valley. But visitors who find the place by accident keep returning, and word started to spread about this oddly located place. Today, the bookstore welcomes a stream of visitors.
2: 근데 처음에도 뭐 누가 올까 싶었어요, 저도. 의심을 가지고 여길 누가 오겠어 싶은 생각에 했는데 뭐 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뭐 당연히 안 오는 게 맞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여행의 그 저기도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이제 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시에 살던 분들이.
3: 일단 오시는 분들이 우리끼리만 살다가 우리끼리만 행복을 느끼며 살다가 오시는 분들이 뭐 가실 일단 겪어보고 가실 때 막 너무 흡족해 하시고 막 좋은 힐링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아주 기분이 좋죠. 요즘.
0: While accepting what nature provides in each season with gratitude, one lives in the allotted time they have. Here, we see how living a life somewhere in the middle bracket of society gives one the most satisfaction.
2: 그냥 오니까 적당히 여기가 여섯 가구 살거든요. 근데 적당히 이제 다들 현지인들이에요. 우리만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좋아요. 적당히 사람들도 사시고 농사 짓고 조용히 걸으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0: Now we will move on to a place with a higher population density. When people used to live in villages back in the day, there were more community sharing activities. And traditional liquor was always a part of socializing. And the liquor brewery is almost always built right next to the village.
4: 네, 그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1915년 영양 주조로 시작하여서 1926년 공식적으로 사업체를 등록하였고요. 2018년도에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2022년 영양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다시 새롭게 발효공방 1991로 재탄생하여 운영 중입니다.
0: There are remnants of history scattered everywhere. Once shuttered and abandoned, this brewery reopened and now continues its legacy. The interior has been renovated with careful attention to preserve parts of the old brewery.
4: 네, 영양에서 350여 년 전에 한글로 된 최초의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이 탄생했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한글 최초의 요리서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명주라는 그 떠먹는 술이 있습니다. 그 떠먹는 술이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은하수 막걸리를 개발하였고요. 음식 TV방에는 50여 가지의 술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술들을 글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맛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음식 TV방의 가명주 제법을 활용하여 은하수 막걸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0: One part of the brewery continues its liquor making legacy, while another space has been repurposed. This cafe is operated by the locals. When one enters the cafe, it has a museum-like atmosphere due to the many antiques on display.
5: Before,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양양조장을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지 공간과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식음료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영양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뭐 예를 들어 꽃차와 수제청을 이제 가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지역 농산물 그리고 인적 자원을 통해서 또 이런 뭐 디저트나 수제청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세대 공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warm, earthy tones of the wooden structure blends well with the lighting and tables. The tables double as showcase cabinets that contain brewery-related pieces. Like old East, stuck in the nooks and crannies, the history of the brewery permeates the entire building.
5: 이 공간이 예전에 진짜 막걸리를 팔고 사무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회장님이 여기서 거처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 팻말도 저희가 일부러 떼진 않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테이블 안에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장부나 흔적들, 여기 방에도 옛 장부들, 주식 장부들도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저런 발효실 안에는 벽면에 왕겨와 진흙이 있는 그런 벽도 볼 수 있고 또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뭐 추출하는 기계랑 온도계, 시계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라기보다도 그 앞에 전시 공간 이거를 먼저 이렇게 붙입니다.
0: The reopening of the brewery was undertaken by a local who was sad to see the place shuttered. Since it was a part of his hometown, he felt the loss of the brewery and its impact on the community more than anyone.
5: 우선은 18년도에 경영난으로 이제 문을 닫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또 때마침 영양 주민을 활용한 또 주민재단 공모사업이 또 영양군에서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저희 팀원들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주민들의 그런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곳곳에 천아트 커튼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천아트 동아리 분들이 이 공간을 꾸며주셨고 또 이렇게 좌식 공간에 보면은 책장하고 그다음에 좌식 테이블, 좌탁 테이블이 이런 목공 팀들이 꾸며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걸맞는 방석도 여름 방석, 겨울 방석 이렇게 해서 퀼트 팀이 또 이렇게 꾸며주셔서 이 리모델링 공간에 저희뿐만 아니라 영양의 여러 주민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더 뜻깊다고 봅니다.
0: Some of the signature offerings that make use of the brewery's legacy are desserts and drinks that contain makgeolli. It is a novel idea in combining the old with the new.
5: 양조장의 특징을 살려서 막걸리를 활용한 시리즈로 좀 시그니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좀 미션을 좀 클리어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막걸리 타르트, 2단계는 막걸리 푸딩, 3단계는 막푸치노, 그리고 4단계는 막걸리 스무디, 이렇게 이 공간에서 식음료를 즐기시고 기념품으로 진짜 막걸리 은하수 6도하고 8도를 가져가시는 그런 컨셉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꽃차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꽃차와 홍차, 백차 여러 가지 이제 차를 즐기실 수 있고 뭐 커피도 당연히 있습니다.
0: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space. And how that intersects with the space where the locals have a mutual dependent relationship with it is the basis of the way this cafe not only sells coffee, but also sells locally produced specialties.
5: 영양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고추하고 산나물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홍화씨, 그리고 사과,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알리고 그리고 영양에 아주 맛있는 착한 송이로 만든 그런 디저트나 그런 거를 드셔보시고 손님들이 만약에 이거를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맛을 느끼셨다면 또 직거래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좀 소외된 그런 지역 특산물 또는 농산물을 함께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켠에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행히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Drinking makgeolli was an integral part of life in the past. Today, drinking coffee with people has become a common way of socializing. This brewery, which also operates a cafe, brings makgeolli and coffee together in a way that makes it work.
5: 특히 이제 저희가 여기 양조장 마당에서 축제 때 이제 막걸리 파티를 열거든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은 아이들은 여기서 안에서 숨바꼭질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라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 옛날에 여기서 숨바꼭질하고 여기 숨었었는데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가 어떤 어르신 분이 나 30년 전에 여기서 고두밥을 좀 이렇게 훔쳐 먹었었어. 뭐 고두밥을 먹은 기억이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그런 추억을 또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영양 국민들이 이 공간을 조금 더 좋아하고 가꾼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보존에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0: Yongyang, a county that is somewhat isolated like an island, experienced a rebirth spawned by nature because of its remoteness. In the broad scheme of things, everything that changes over time is a part of nature. We can find insights within the changing of seasons that can be applied to revitalizing a space. So we see here in Yongyang how nature can revitalize a space over time without any help from humans.

0: 이거 뭐 여기예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예요?
1: 어.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어.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3: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케이프 케이푸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푸드에 뭐 그거 줬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대신 무효.
1: 거기 가는 건 아니세요?
2: 아, 아니요.
0: 가락 뮤티? 뭐야?
2: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2: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2: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2: 피디님 이거 돼요?
3: 네.
0: 어.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네. 네, 네. 네.
5: 앉아주십니다.
2: 예.
5: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0: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5: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 소영이?
5: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2: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5: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오.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전 심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셨어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오.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네. K한방 BT 왜?
0: 관련해서 K.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수분 네.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서 돌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2: 네, 강한.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좀... 아니, 내가 돌을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마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요소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게 4개인데요?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란 할 겁니다.
3: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예. 네. 그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아,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좀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네,
4: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2: 네. 오.
1: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3: 전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예.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오.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3: 네.
0: 이쪽으로
3: 네.
0: 올라오실 거고요.
3: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3: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1: 큰일 났나요?
2: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잘하시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0: 네.
1: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지금
1: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럼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네.
1: 이상님도만 넣어보시고요.
2: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 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0: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래서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치.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어, 느낌이 약간...
2: 아, 이거 잠시만요.
1: 잠깐만.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뭐예요?
2: 얼굴 빨개졌어요.
1: 자, 빨개지셨네요.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0: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가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1: 어?
0: 어? 뭐야?
1: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0: 토양체질.
1: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호흡,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2: 헐.
1: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 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으신 분이시죠.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2: 아~
1: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네.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네.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0: 뭐.
1: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거예요.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0: 네.
1: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하체의 예.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롤러나 이런 식으로
2: 저는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 아웃!
1: 아웃! 아웃! 바깥에!
2: 네.
1: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0: 좋아요! 네. 오, 와,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나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5: 네.
3: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5: 예.
4: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5: 네.
3: 여기서는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오.
3: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5: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5: 오,
0: 용침 맞아봤어?
4: 맞아, 용침.
0: 어, 얼굴에?
4: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0: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4: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4: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0: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0: 예,
4: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사실 또 저희가
3: 네.
4: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4: 자켓 촬영인데요.
3: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0: 네. 네.
4: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4: 오~
0: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3: 그렇지.
0: 아, 그거 조금 그렇다.
4: 방송이지만.
0: 맞긴 해.
4: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3: 네.
4: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남았거든요?
0: 네.
3: 안 아프다고 합니다.
4: 아니, 그 친구가 유치원은...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3: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0: 네.
3: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0: 네.
3: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4: 와.
0: 좋습니다.
4: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K-한방 뷰티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0: 네.
4: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0: 예.
4: 용기
3: 네.
4: 있게.
3: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한방 뷰티. 네. 해볼까요?
0: 네.
4: 네.
0: 좋습니다.
3: 들어가 보시죠.
0: 와우.
4: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3: 예. 하나도 안 아파요.
4: 예.
3: 자, 해볼게요.
4: 네.
3: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 예. 지금 낫나요?
3: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4: 네.
3: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4: 오, 신기해.
0: 안 나온 것 같아?
4: 오, 뭐야.
3: 괜찮으시죠?
4: 예, 예,
3: 네,
4: 괜찮...
3: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4: 네.
3: 처음이셔서
4: 아이는 편하고
3: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4: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0: 그냥 서로 두 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3: 따끔.
4: 올라갔네? 오,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0: 오!
4: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4: 아, 예.
3: 괜찮으세요?
4: 예, 전혀.
0: 여기가 안 아파?
4: 오,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0: 진짜로?
3: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4: 네.
3: 해보실래요?
4: 아픈가요?
3: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4: 하겠어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자, 따끔.
4: 오!
3: 괜찮으시죠?
4: 네.
0: 우와, 근데 쑥 들어가네. 우와.
3: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4: 예.
3: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4: 오,
3: 봅시다.
0: 피카츄 하나, 피카츄.
4: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3: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선생님.
3: 네?
2: 힘든 드립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3: 자,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2: 예. 조금씩 옵니다.
0: 오.
3: 이 전기 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2: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3: 오? 정답인데요?
2: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3: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2: 그쵸?
3: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오.
3: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2: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3: 네.
2: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3: 당연하죠.
2: 아, 진짜 거짓말은 없어. 이렇게.
3: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2: 네, 알겠습니다.
3: 됐습니다.
2: 아까운 내가 지휘와 스팸 안 돼요?
3: 오케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2: 우와!
0: 와.
2: 잘하셨나요? 아, 제 기본적인 게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0: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
2: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0: 아, 근데 느낌이 지금
2: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연기를 못합니다.
2: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0: 이제 내가 해볼게.
3: 자, 먹어보실까요?
0: 네. 아, 쌀이 없네.
3: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0: 예. 캐대원 보셨어요?
3: 네, 당연히 봤죠.
0: 외국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3: 외국분들도 실제로 캐대원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4: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3: 어떤 준비요?
4: 대본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3: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0: 오!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4: 그러니까요.
3: 아, 정말요?
0: 네.
3: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네.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4: 알겠습니다.
0: 아, 그럼요.
3: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4: 아,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2: 그치?
3: 어때요?
0: 오, 나왔어요?
3: 응.
0: 오.
4: 우와, 진짜 들어갔어?
0: 나쁘지 않은데요?
3: 괜찮으시죠?
0: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4: 이게 충이 네. 꽂혀있는 걸 보니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3: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4: 아,
3: 딱.
4: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0: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3: 네.
0: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3: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4: 근데 이게
3: 네.
4: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3: 맞아요.
4: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3: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0: 역시 뷰티 MC.
3: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4: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3: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4: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3: 느껴지세요?
0: 네, 조금 올려.
3: 더 올릴까요?
0: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4: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저기 때문에
0: 깜빡거리는
3: 거. 괜찮으세요?
0: 네, 지금이에요.
3: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0: 아니요, 저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3: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0: 예.
3: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0: 네.
3: 고생하셨습니다.
4: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 네.
4: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0: 근데 진짜 안 아파.
4: 이게
0: 빼는 것도 안 아파.
3: 실제로 외국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4: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3: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0: 맞아.
3: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5: 어머, 한층 젊어진 것 같아.
3: 오늘 정한층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4: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3: 맞아요.
4: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3: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4: 네.
3: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4: 네.
3: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0: 이제 바디.
4: 바디.
3: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0: 오. 올리버블.
3: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0: 네. 오. 바디.
4: 야, 이거 K-한방 뷰티 코스 요리네요.
3: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좋았어.
3: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4: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가세요.
0: 예. 마수 먹어 가세요.
6: 아. 예?
0: 이야.
6: 잘 받고 오셨을까요?
0: 예. 너무 어려지고 왔어요.
6: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0: 예.
6: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0: 오.
6: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0: 네네.
6: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 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0: 오.
4: 근데 질문 하나 네. 되겠습니까?
6: 네.
4: 추나가 무슨 뜻이죠?
6: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4: 네.
6: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 진행을 했었고 밀고
4: 밀당.
6: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4: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6: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0: 굉장히 네, 맞습니다.
6: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0: 확실히 아시네요.
6: 아니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4: 맞아요.
6: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4: 맞아요.
6: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4: 맞아요.
6: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4: 맞아요
6: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 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0: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4: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뽀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6: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0: 맞아요.
6: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0: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4: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6: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6: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한쪽 올라갈게요. 자, 시원하신가요?
0: 180을 그 와우
6: 와우
0: 끝났어요
6: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0: 벌써 끝났어요 아 도와볼 건데 형 대박이야
6: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4: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 있어요
6: 말려 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4: 예
6: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0: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1: 아, 좋았다, 좋았어. 아, 은혜.
2: 네.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3: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2: 3-in-1이잖아요.
3: 그게 뭐죠? 일석삼조.
2: 이너 뷰티.
3: 아, 이너 뷰티.
2: 얼굴. 얼굴. 몸.
3: 아, 여러분들께서도 또 K-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2: 안녕! 안녕!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경북 칠곡에 있는 문해학교에 계신 할머님들을 실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실제 어린 시절에 한글을 배우지 못하신 할머님들이 나이 들어서라도 직접 한글을 배우시면서 설레임을 찾아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0: 오지개는 허벌나게 아주 많이라는 뜻이고요. 가시나는 그 여자아이나 젊은 여성을 조금 낮추어 부르던 말인데요. 저희 작품에서는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1: 그러니까네, 저.
2: 아이고, 아이고, 수업 중에 술을 드신다고요?
1: 아이고, 이거는 술도 아니다.
2: 아, 술이 맞는데 어떻게 술이 아니에요, 선생님?
3: 아유, 정말 카메라도 있는데.
1: 자르면 됩니다.
2: 다큐멘터리란 있는 사실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울 감독님요, 눈치 챙겨서.
2: 아,
1: 화상 생각하니까네. 세주가 확 땡기네!

0: 나보다 더한 화상은 엄청기다. 화상,
1: 화상, 화상 중에 화상. 생각만 해도 할머니들의 그 진솔한 삶이 묻어나온 시가 그 어떤 시인이나 작사가보다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고스란히 곡에 담았고 또 극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도 똑같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2: 지원 동기! 자, 이제 시 나옵니다. 감독님요, 여 딱 찍어있어. 아, 지원도 어렸을 때 가수 했으마 좋았을걸 좀에 아쉬워서 끝. 여보세요.
3: 팔팔한 나이 88세 양춘심님.
2: 예예 그 낸데요.
3: 나는야 팔복리 가수왕 예선에

0: 글씨를 안다라는 게 단순히 기쁘고 그냥 설레고의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아, 인간으로서 이건 어떤 존엄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할머님들이 이제야 글자를 알고 내가 스스로 거기를 어떤 가게인지 어떤 곳인지 알고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으로서 더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경외심 드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연을 그저 이렇게 좀 즐겁지만 조금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 인자는 막 글씨를 배워가 손주놈이랑 받아쓰기도 한다.
2: 할머니,
1: 어이야.
2: 이번엔 내가 문제 낼게요.
1: 어이야.
2: 할머니.
1: 뭐든지 내봐라. 이제 할머니 다 할 줄 안다.
2: 나 여전히 이쁘자.
1: 너무 이뻐 죽겠네 정말로. 아이고
2: 자, 여기 공채.
1: 어이야, 어이야.
2: 그리고 여기 펜.
1: 해봐라, 그대.
2: 1번.
1: 에이.
2: 꼬꼬댁. 닭이 울어요.
1: 꼬꼬댁. 다. 다. 가만히 있어봐라. 닭은 다리가 두 개니까 받침이 두 개짜리를 누가 만들었어? 잠깐만. 꼬꼬댁 닭. 닭!
3: 45년 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다 물었다.
1: 엄마 이 글자 어떻게 읽어? 야, 니는 그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은 난...

0: 저희는 할머니들이 실제로 살아낸 인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또 슬프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것을 저희는 고운 포장지에 잘 포장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 저희 작품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국장님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2: 네, 마 집 갈라고.
1: 어? 아니 어제 오셨잖아요. 할머님들이 서울 한번 올라오시면.

0: 좀 오래 있다 가신다고 하던데?
1: 아이고, 마 아파트는 심심해가 집에 갈라고.
0: 아, 할머님들 보고 싶으셔서 일찍 가시는 거구나.
1: 아니, 내가 내 집 간다 하는데 무엇이 이런 말이면 와! 왜?
0: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가족분들이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1: 그런가?
0: 할머니, 우리 편지 써보는 건 어때요?
1: 편지? 그래, 마, 내 이제 글자도 배워갖고 뭐 다 쓸 줄 아는데 한번 써보지 뭐. 그 무엇이 어렵다고? 어? 뭐 이것도 찍으려고?
0: 아, 당연하죠. 반장님 시가 나온다는데.
1: 이게 시라고?
0: 춘심 할머니도 지원서에다가 시 쓰셨잖아요.
1: 그래, 뭐 아무거나 다 시가 될수 있다 하면은 이것도 시다 그자이? 한번 찍어 보이소. 아들아, 내 아들, 네가 시큰 물도 안 내비릴라 했다. 니를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린다.
2: 아들아,
1: 근데 이제 그
2: 니를 낳아가 시큰 물도 안 내비릴라 했다.
1: 내 몸띠
2: 라는 시어가 있어요. 저는 이 시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직접 모든 세월을 겪고 정말 투박하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감동적인 언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할머니들의 시어의 힘이고, 그래서 저는 그 시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 있게 읽었었습니다.
3: 자,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반장님이 진짜 큰 도움이었습니다.
1: 아이고, 뭐.
3: 자, 반장님이 멋지게 건배사 한번 해주이소.
1: 그러면 내가 막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할 테니까 다 같이 가시나다 하는 기다.
4: 네.
1: 자,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다.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동지서 딸 꽃본듯이 날 좀 벗어.
2: 사실 저는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느꼈고 할머님들을 뵈면서도 느꼈지만 저희보다 훨씬 소녀 같으시고 훨씬 큰 설레임을 안고 살아들 가세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단단한 순수함을 가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 든다라는 걸 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더 단단하게 순수해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참기름 냄새가 나면 기름장이 집. 족발 냄새가 나면 족발장이 집. 냄새가 안 나도 나 인자다 안다.
1: 아이고.
5: 간판에

0: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북한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1: 예, 연결돼 있죠.
0: 와.
2: A hidden oasis in the heart of the city, embracing nature.
0: 아, 집이세요? 와. 야, 여기 이렇게 집이 있구나.
1: 저는 못 나니.
0: 아, 회장님 키우시는 강아지? 야, 안녕.
2: I soon found myself arriving at the village head's house. With warmth and kindness, he even invited me into his home. This place is filled with the life of the village head and his wife. Everything here reflects their touch and care.
0: 회장님, 네. 여기 그 언제부터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1: 67년도 됐어요.
0: 와, 60. 네. 60년대요?
1: 네.
0: 야, 아니 어쩐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도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이 골목골목이나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집들이 되게 정겹거든요.
1: 네. 변한 거는
0: 네.
1: 그 여기가 복숭아 밭이 있었는데
0: 네네네.
1: 그게 좀 없어지고 마을버스 올라온다는 거.
0: 네.
1: 곳이 변화가.
0: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막 아파트 빽빽하고 막 바뀐 도시 보다가 여기 정릉은 그래도 그 196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야,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님께서 딱 여기 이제 오셔갖고 사셨을 때 그 집들이 많이 있었나요?
1: 아, 없었어요.
0: 어.
1: 거의 없었고, 하루아침에 좀. 소나무랄까 이제 나무 네. 펴내고
0: 네.
1: 거기다 터 잡아서
0: 오.
1: 고루고루 다섯 개 싸가지고
0: 네.
1: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겨 들어가는 집이지.
0: 오. 야, 그래서 정말 이 정릉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 이제 추억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좀 보고 싶거든요.
1: 예. 예, 예.
0: 아, 예, 마침 예. 아, 야. 야, 이 눈 왔을 때인가 봐요.
1: 예, 그렇죠.
0: 와.
1: 여기 눈 오면 스케이트 타야 해요.
0: 스케이트 타요?
1: 예, 미끄러서 못 가.
0: 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비료 푸대?
1: 예.
0: 비료 푸대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비닐 푸대나.
1: 자동이에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언덕 있으니까.
2: It's a place where they've shared over 50 years of joy, sorrow, and everything in between. Though many tough days have come and gone over the years, Jeongneung-gor has always quietly embraced and nurtured him. Because the scenery might soon disappear due to redevelopment, every photo they've taken here feels more precious than ever. For Kwon Hyun-sik, Jeongneung-gor, which has grown old alongside him, is simply a place he cherishes deeply.
0: 우리 회장님에게 정릉골이란
1: 내년이나 먼 후년이나 사라지겠지만
0: 네네.
1: 그래도 간직한 동네, 기억하고 싶은 동네
0: 네.
1: 그냥 많이 보존하고 싶어서
0: 네.
2: Though life was difficult and everything seemed scarce, looking back now, those were truly happy times. This place is his pride and his forever hometown.
0: 네, 이 정릉골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구비구비 하면서 이렇게 회장님 댁에도 와봤는데 참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다 뭐 이렇게 골짜기였을 거 아니에요. 개발도 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직접 일궈내갖고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게 야, 정말 좀 놀랍고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예.
2: For some, Jeongneung-gor was a beacon of hope in life, and for others, it was the joy of living in the present. With redevelopment approaching, more and more people are leaving the village, and now there are quite a few empty houses. But still, the village alleys ar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ose who love this place.
0: 야, 슈퍼가 있네. 운영을 하시는 건가? 야, 이게 여기 사장님 사진이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쌍둥이 슈퍼. 와. 아, 이게 손주 분이신가 보다. 자녀 분이시거나. 이야. 정말 오래된 슈퍼 같은데. 안에 계시나, 사람이?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 슈퍼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치 여기 이제 앉을 곳도 있고 이렇게 어? 그래갖고 사랑방처럼 동네 분들 오셔갖고 막. 예.
2: 아, the neighborhood market which embraces the unique stories of each resident. As I slowly walked up the uneven hillside, a rather unfamiliar view of Seoul unfolded before me.
0: 네, 제가 이 정릉에 거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네. 근데 보시면 뒤에 보시면 특이한 건물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건 수직인데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저것 또한 이 정릉만의 특색인 것 같은데 이 풍경을 제가 또 그림을 전공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In the hope of preserving even a small memory of this beautiful Jeongneung-gol, which may soon disappear, I've recorded it with a sense of longing and hope.
0: 네, 정릉에
2: In particular, this place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for the locals as it is the terminus of Seoul City Bus Number 1.
0: 야.
2: In this place, which was bustling with people 365 days a year, I met the driver who's been operating the buses for many years.
3: 내가 네. 연애를 60년도 18살 때 여기 돌았어.
0: 네, 네, 네.
3: 그때는 버스가 없고 운전면허 60년 내 가지고 8년 있다가 대형면허 내 가지고 이제 삼성 동양 대진 정년 안 되지 13년밖에 안 돼.
0: 야.
3: 정년이 딱 여기서.
0: 13년.
3: 어, 어. 쫓기랑에서 거쳐 차를 이렇게 줄여갖고 가고 네. 이래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지.
4: 네. 어? 서울 시내 제 1호 버스 기사예요.
0: 와.
4: 그 16인승이었죠.
0: 네.
4: 그때는 16인승일 때 저거
3: 마이크로
4: 버스가 16인승인데 각 구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3: 그랬습니다.
4: 예.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다 계속 버스만 한 거죠.
0: 네.
4: 그래서 결국
3: 저 16명 타는 마이크로 버스라고
5: 아니,
3: 그때
5: 또 어르신이 하실 말씀이
3: 많아요. 아니 사진에 다 나오잖아. 그 전부 다 내가 데리고 댕기는 애들
5: 하는 거. 이 안내형이래. 그 당시에 안내형.
0: 야.
3: 아 이때 대접 좋고 뭐 그냥 손님 안 태워주면 그냥 찝찝 울고 뭐 그래서 사람을 태워줘야 돼. 그래야
5: 남내양들은 또 손님 많이 태워야 하기
3: 그렇지.
5: 때문에 기사님이 빨리 문을 닫고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기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이야 어림도 없겠지만
0: 그분도 이제 많이 태워야지 자기도 이제
3: 그렇지.
2: 박부웅 A bus driver who has been driving the Jeongneung bus for 50 years tells me that he still remembers the faces of the passengers he greeted every day.
0: 이게 버스가 항상 이 첫 차나 막차가 중요한데.
3: 그렇지.
0: 네, 첫 차를 항상
3: 4시야, 4시.
0: 늦지 않고 항상
3: 다 출발해야 돼. 네. 네, 늦게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0: 주셨다고.
3: 4시에 딱 출발하고 막차도 시간대로 딱 피곤하다고 해서 미리 와도 안 되는 거야. 시간 빨리 일하고 도장 찍고 욕 먹고 손님한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힘이 들어도 첫차 막차를 마무리 잘해라. 또 하나.
0: 사명감에 사명.
3: 항상 손님한테
0: 진짜로.
3: 이래 쳐다보고 인사하지 말고 눈을 맞춰라.
0: 네.
3: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추면은 다 불친절.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빨리 했는데 천천히 타세요. 전부 노인들이 타고 댕겨 지금 노인들이 후닥닥 넘어지면 아니 뭐 앉으세요.
0: 이거 들고 계신 건 뭐예요?
3: 이거 사진이야.
0: 와.
3: 그거 원본이야, 원본. 원본. 그러지 나요.
0: 어르신세요? 와. 옛날 이거 버스예요, 그럼요?
3: 아, 이거는 마이크 또 톱이라고 이거 부산서 나온 거. 네. 어? 면허증 내 가지고 여기 18살 때 내가 운전면허를 냈어.
2: A faded photograph he always carries quietly in his wallet. This photo not only reflects Park Ki-hun's life, but it also becomes a meaningful record of Jeongneung Village. The village residents, whose lives are intertwined with the place, took the lead in preserving and remembering the village's appearances for a long time. They hope that this record will help transform the village they love into something even better. I've discovered another face of the village that the residents wish to remember.
0: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이 동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예, 아 그리고 여기 딱 봤을 때 오리지널 빵집 같아. 아,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모닝 베이커리라고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희 동네에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나라 이름을 해갖고 독일 빵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영국 빵집이라고.
5: 예, 영국 빵집을 하다가 이제 예. 건너와서 이제 모닝 베이커리. 아. 아침에 신선한 빵을 만든다는 이제 모닝 베이커리.
0: 아,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의 이름으로 해갖고.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오신다고.
5: 네, 아침에 5시에 일어나시갖고 계속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시갖고 청소 동네 청소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빵을 만들어요. 아. 5시 반에 이제 나와갖고.
0: 그러면은 여기 빵을 직접 만들어 주신 분 남편분께서 혹시. 네, 네, 네. 아, 아.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5: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0: 네, 그러시구나. 어쩐지 빵 냄새가 아침부터 확 나는 게 이제 상가들 뭐 주변에 보면 대형 빵집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빵집이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참 저는 추억의 케이크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런 야 이렇게 이 추억의 케이크.
5: 예, 이거는 아무 데서나 안 하고 딱 예. 우리 이제 뭐. 몇십 동안 계속 그런데 한결같이 야. 이런 초코 케이크나 뭐 이런 케이크 뭐 아,
0: 이것도 오래돼 보여 이것도 야.
2: Although there were many challenges amidst the large bakeries, thanks to the unwavering dedication of the owner couple and the longtime support of the residents, they've been able to keep up the spot for over 40 years. Pastries made with so much heart. I also picked one to try. Looks delicious, doesn't it?
0: 저 호박빵.
5: 아니, 한강 지나면 사고 싶은데.
2: Thanks to the customers who always say never close the shop and stay until the end, the owner couple feels encouraged every day.
0: 빵 좀 사가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6: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 단골이신가 봐요.
6: 네, 단골이요.
2: It reminded me of the cakes my father used to bring home on special days when I was a child. Suddenly, those memories came rushing back.
0: 네. 아유, 이런 케이크를 맛본 기억도 너무 오래됐어요.
5: 오래됐죠.
0: 네, 어렸을 때 맛보고. 네.
2: Let me continue chatting with them over a nostalgic cake.
0: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5: 그냥 이게 좀 항상 또 이런 것만 많이 선호를 해요.
0: 네. 네. 야. 지금 케이크 먹었던
5: 네. 네,
0: 이 빵이 지금 요,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5: 네, 맞아요.
0: 이렇게 빵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만드셨어요. 이게 저기
5: 크리스마스
0: 남편분이세요? 네. 와.
5: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옛날에는 너무 케이크 많이 나갔어요. 막 이렇게 막 쟁이 놓고 네. 몇백 개씩 팔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크리스마스 같은 게 없어요.
2: Whether there were many customers or just a few, the couple has always steadfastly kept this place. Although Jeongneung has undergone countless changes, this bakery has remained faithfully in the same spot.
7: 네, 저는 이 사장님께서 이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셨을 때 사진의 기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8: 중요하죠.
7: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

0: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사장님이 온 곳이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삶을 같이 사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갖고는 그 마을 주민의 그 생활상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시면서 동네 빵집의 그 공간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네.
1: 그 네.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고.
0: 그 맞습니다.
1: 또 그 당시에 이랬었던 거를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네.
2: Ingrained deeply with the residents' lives, this place has become a precious space that passes on memories.
3: 아 이제 저기 요 경국사 있는 데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 동네가 없을란가 싶었는데 와서 딱 내리면 여기가 동네가 딱 보라가더라고요. 그 경국사 있는 데서는 동네가 안 보여요. 여기 오니까 이제 싹 보이면서 너무 이게 공기가 너무 좋고 제 여기에 없는 별로 도시 같지 않았었어요.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제 요 지금은 많이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또 아파트도 새로 다 지었고 이제 산장 아파트만 이제 그대로 있고 다른 거는 다 변했어요. 다른 게. 이제 동네에 이제 또 오래되신 분들을 돌아가시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지만은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2: As much as it's sad to see it fade away, I hope that when the residents feel weary and exhausted, they can come here and find strength. Along the clear waters flowing through the Bukhansan Valley, there's a place that Cheongnyun residents speak of in unison as a spot filled with memories. It's Changsujang, a place that holds the happy memories of the residents. Once used as a villa by the Japanese, it is now serving as the Bukh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In the exhibition hall, I was able to see images of the old Changsujang, a place beloved by the residents of Cheongnyun. Located deep within Cheongnyun Recreation Area, Changsujang was a popular spot among the residents. In particular, the now gone Star Pool and Cheongnyun Pool were quite popular as family outing destinations. This time, I visited an old beloved restaurant that the residents frequent to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Cheongnyun Village up close. This place conveys a simple nostalgia with its homemade hearty buckwheat jelly. From the very entrance, it has a warm and welcoming feel. As always, the owner is preparing to greet customers with the door wide open. A place that has quietly remained unchanged in a small alley in Cheongnyun, continuing the family business for two generations. For some, it's a precious space that brings back forgotten tastes and memories.
1: 딱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4: 요 아래서 장사할 적에 네네. 우리 딸이 전부산 때다가 네. 간판을 써서 붙였어요.
1: 따님이 네. 간판을 직접 만드셔갖고
4: 저거 지금
1: 붙여갖고 네. 와 그게
4: 엄마 이제 간판이 보여야 사람이 오지 그 무슨 나
1: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5: 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페인팅해서
1: 네. 네. 아드님한테 누님이 내시는 거예요?
4: 동생.
1: 아니, 동생.
4: 오빠지.
1: 오빠,
5: 아마 그 기억이 아마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이야, 그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기 전에 딱 간판 달 때가 제일 좀. 네.
2: Opened in 1982, many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those who can't forget the first time they visited. And the past 40 years spent with the residents of Cheongnyun have been a great happiness.

0: 야, 이게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옛날 그 사장님 동생분이 직접 만들어 주신 간판인가 봐요. 예,
1: 맞아요. 제 여동생이 네. 어머니 집에 오다가 만나가 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칠하고 페인팅해서 글씨까지 해서 동생이 네. 여기 써서 요거를 이제 어머니가 전봇대에다가 걸은 간판이 이 간판이에요.
0: 동화북 칼국수. 예. 저희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예. 아, 자,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 이렇게 다 하다는 거잖아요. 네. 전봇대에다가.
1: 네,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손님들이, 어? 뭐 이게 간판이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여기 찾아주시고. 야,
0: 그때 당시 이거 뭐 구멍 자국도 있고.
1: 그렇죠. 전봇대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야. 밑에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뚱뚱이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이런 간판인데 네. 지금 이렇게 펴진 거죠. 야.
2: The old sign, weathered by tim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until now. The kind and warm impression of the owner seems to show just how happy he was here. And here, in a pl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seem to meet, there's a small village where traditional hanoks coexist with modern homes and restored houses. Chungdin Village emits warmth, as suggested by its name. I met one of its longtime residents.
3: 구조도 이게 지기를 일제 시대 식으로 지었어요. 다다미 2층이 2층인데 네. 다다미로 있었고, 근데 개조해서 이제 보라로 놓고 그랬죠.
0: 네네.
2: We visited a Pung house nestled in a charming alley, one of the few left in the heart of Seoul. With over 60 years of history etched into its walls, the plac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and maintained by Mr. Kwon Young-kwan. It feels as if time here has stood still. Although the surrounding landscape has changed greatly, the residents continue to uphold the value of their village.
0: Wow. Yeah. 정말 신기하네요. 구조가 참 신기하네요.
3: 신기하죠.
0: 예.
2: In an era where disappearance has become familiar, Chungdin Village saw change not through redevelopment, but through a new approach. By preserving the village's historical significance while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they have worked to create a more livable community. Above all,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among residents, they have created and documented memories together.
0: 여기가 이 정든 마을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공간인가 봐요.
4: 예, 시설로.
2: The residents have captured the various aspects of their village, which has been their steadfast support over the years through photographs. Knowing that these photos will become a valuable asset for future generations and for the village's history, the residents themselves have sincerely documented their memories. Their love for the village has transformed narrow alleyways into playgrounds full of laughter, and old, worn walls into vibrant, cheerful spaces. By actively documenting their memories and engaging with the community, the residents themselves share in the spreading happiness.
5: Have you ever wondered just what it is?
2: And so, the history of Chungdin Village has been built up little by little.
0: 아, 여기 그 말씀하셨던 팝콘 파시는 그, 예. 파셔갖고 여기다 또 보태주시고.
2: For some, Chungnung is where they found their greatest happiness in life. That's why, even without being asked, the residents continue to build and cherish those memories, one layer at a time.
6: 뭐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나 생활하면서 이 지역을 돌면서. 어느 순간 없어져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없어지면 우리가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런데 결국은 남는 건 사진이나 글 뭐 이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몇몇 사람들이 나름 이 지역에서

0: 없어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록에 조금 기록에 남기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무슨 뭐막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요즘은 이웃 간에 이렇게 관심도 없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된 시대인데 오늘 이곳을 방문해 보니까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소중한 공간과 좋은 추억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오래오래 좋은 추억들 많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번엔 통일교육을 좀 더 다른 시선에서 봐볼까 합니다. 아주 특별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귀엽고 멋진 친구가 나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동상초등학교 5학년 전호영이라고 합니다. 오,
0: 아까 제작진에게 살짝 듣기로는 우영군이 작년에 정말 특별한 상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상인가요?
1: 한민족 통일 문화재전에서 그림 작품으로 통일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0: 어마어마한 상을 타셨는데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1: 휴전선을 삭제하시겠습니까?
0: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휴전선을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삭제하여 통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와,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네, 가능합니다.
0: 네, 씩씩합니다. 아주 우리 우영군. 네, 너무 멋있는데요? 짜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휴전선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없앨 통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진짜 대단하죠? 너무 대견하고 부모님도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그리게 된 특별한 이유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셨어요?
1: 돌아가신 외증조 할머니께서 북한 신학민이셨다고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셨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마음도 너무 예쁘다. 그런 마음을 확 느낄 수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영군 평소에 통일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었었나요?
1: 평소에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한민족 통일 문화재전을 통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좀 긴장돼요?
1: 네, 긴장되네요.
0: 긴장하는 말투로 얘기하는 게 귀엽기도 하고 순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우영군.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타임. 퀴즈 좋아해요?
1: 퀴즈요?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 해보면 좋죠.
0: 그쵸? 해보면 좋겠죠? 오늘 주제로 한번 퀴즈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남북한이 하나로 뭉쳐 단일팀으로 출전할 때 사용하는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이 깃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한반도기?
0: 오, 네, 대단한데요? 한반도기. 딩동댕. 여기는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역의 영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1: DNG.
0: 와, 역시 통일부 장관상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습니다. 만점 받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우리 우영군은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1: 동생 하나 있습니다. 저기.
0: 저기 있어요?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아, 동생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아, 귀여워.

0: 닮았어요 우영군과. 동생은 이제 긴장 안 할 것 같아요. 더 느낌이 인상이 우리 우영군이 동생군하고 놀다가 가끔 이렇게 다투 때도 있어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화해를 해요?
1: 형이 제가 먼저 풀고 화해하는 편이에요.
0: 대견하다. 초등학생이라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진 않은데 우영군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1: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높여서 평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0: 서로 양보하고.
1: 네.
0: 아까 우영군과 동생이 서로 화해하듯이.
1: 네.
0: 마음 씀씀이와 생각하는 게 너무나 초등학생 같지 않은, 오히려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1: 아까 노래 부를 때. 네. 노래가 너무 예술적이었어요.
0: 아 진짜요? 노래가 예술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이다.
1: 이렇게 만나서 영광이고.
0: 어머, 와 이거 완전 돌발 질문이었는데 우영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최고의 찬사를 받아서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이따가 또 해야 되는데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우영군은 커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1: 미술 관련된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습니다.
0: 우영군의 미래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군의 미래를.
1: 네.
0: 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1: 이번 콘서트에 초대해주셔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랑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에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에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평화통일의 희망이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0: 뉴스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게 많이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또래로서 이제 북한 친구들은 대학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뭐 축제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취업은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
1: 제가 북한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나 북한도 학교가 있을 텐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뉴스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 저희가 뭐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 같은 거를 많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소소한 행복을 찾는지 좀 궁금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연구하고 또 교육활동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우연하게 초극적 이동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연구를 지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북의 내부의 상황들, 북의 내부에 어떤 사회적 환경이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에서 연구하는 작업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원래 알기로는 북향민들은 굉장히 체제에 좀 제약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나 뭐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통제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그곳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거를 먹고 어떤 의례를 참가하고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그쪽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나마 우리에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려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접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사람들의 생활 세계에 갇혀 있는 굉장히 파편화된 정보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에서 나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실제로 북한 전체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인지 잘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들을 1차 자료와 여러 가지 최대한의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북의 자료가 지금 한국에서는 다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에게는 이 특정한 그 허가를 받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이나 저희가 있는 뭐 다른 대학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좀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그런 거예요. 미국의 국회 도서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북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저널이라든가 이 잡지 그리고 노동신문 중에도 구하기 어려운 판본을 디지털로 다 만들어서 모든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다운받아서 보거나 볼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관계인 거죠. 해외의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카탈로그로 모든 연구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북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우리 사회는 북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약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1: 특수자료에는 민주조선도 들어가고, 그리고 청년전위, 조선인민군, 천리마, 예술영화도 있고, 텔레비전 연속극도 있고, 아동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영화도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큐멘터리인데, 북한에서는 기록영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영상 특수자료도 있습니다. 70년대에 이 노동신문이 불온 간행물 취급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제약이 있었다가 88년에 이게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제한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볼수 있게 하면서 영화 같은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뭔가 우리와 뭐 예술을 보는 속도라든가 그 안에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표현 방식도 굉장히 다르죠. 뭐 띄어쓰기도 다르고 어떤 용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그 문화를 알아야지 또그 언어가 그만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그 문화적 어떤 논리 체계 내에서 북한의 자료들을 이해해야지만 북한 사회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북한 체제가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 The history of inter-Korean sports has been marked by both triumphs and challenges. What memorable moments still lie ahead? Join us as we explore the future of inter-Korean sports.
3: 2016년 월드컵을
4: 올림픽 때 전쟁 멈추듯이 예, 이것도 또 한번 이렇게
3: 원칙이지.
5: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2026년 월드컵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공동 주최하기로 했어요.
4: 이런 북미, 중미가 합쳐서 가네요.
5: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북아메리카에서 예. 공동 주최를 예. 하는 건데 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한 나라가 주최하기에는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시설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공동 분배를 하면은 좀
4: 뭐 경제적인 부담도
5: 경제적인
4: 적고.
5: 부담도 예. 적고 하니까 좀 좋지 않을까.
6: 그게 이제 분산 개최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32개국 출전해서 이번부터 48개국으로 늘어났어요. 게임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5: 네.
6: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채워놓은 다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끝나고 나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5: 그렇죠. 이게 비용이야 정말.
6: 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죠? 네.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5: 네.
6: 2030년 월드컵도 또 여러 나라가 분산해서 치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5: 아, 거기도 이제 뭉쳐져 있으니까.
6: 네, 네.
4: 유럽과 저 아프리카권이 이렇게 하나가 그렇죠. 이렇게. 네.
5: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이 그러니까. 한번 공동 주최를 하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아 근데 저는 또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쟁 중이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6: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5: 예.
6: 가뜩이나 이제 월드컵 올림픽 하면 선수단 안전이 제일 문제예요. 예. 물론 관중도 그렇지만.
5: 예.
6: 이제 보안 검색, 검문 검색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될 텐데 이란 선수들은 월드컵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고민이 빠진 거죠.
4: 어디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6: 미국에서 조별리그를
4: 치는 이란이
6: 하필이면.
4: 아, 그럼 뭐.
5: 이 이란이 그 참여는 할까요? 좀 그것부터 궁금한데요.
6: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네. 참가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5: 그렇죠.
6: 그러면 지금 떨어진 팀들이 지금 탐을 내고 있습니다.
5: 아.
6: 그 한 자리를 대체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 아.
6: 근데 이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나가면요.
5: 예.
6: 사실 다음 대회 출전권을 거의 박탈당해요.
5: 아.
6: 수입 면에서도요. 예. 사실 한 16강만 가면 일단 100억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5: 오.
6: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요.
5: 예, 예.
6: 예. 그러니까 그 금액도 무시 못하고요.
5: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잠시 이 월드컵 기간만큼은 좀 다들 전쟁을 멈추고
4: 올림픽 때 전쟁 멈추듯이
5: 그렇죠. 네.
4: 예, 이것도 예. 또 한번 그렇게 평화의 무드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6: 참고로요. 1998년 그 프랑스 월드컵 때요.
5: 네.
6: 이란과 미국이 조별리그에서 붙었어요.
5: 오.
6: 그때도 서로 원수였습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다 불상사를 우려했어요.
5: 예.
6: 관중끼리 싸우지 않을까.
5: 오,
6: 선수끼리
5: 예, 예, 예.
6: 그냥 뭐 어떤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깜짝 놀랄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하기 직전이 뭡니까? 양국 선수들이 악수를 하죠.
5: 네.
6: 그때 이란 선수들이 하얀 장미를 미국 선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왜 백장미였을까요?
5: 평화의 상징.
6: 예, 이란에서 이 하얀 장미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5: 이런 일이 진정한 스포츠죠.
6: 그다음에 이제 관중들끼리도 서로 이제 화해가 되고 춤도 같이 췄어요.
5: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장면들 보면은 또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6: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1996년에 그 북한의 17살 개순이 선수가요.
5: 네.
6: 일본의 그 천재 다무라를 거를 꺾었어요. 대이변을 일으킨 거예요.
5: 네.
6: 그래서 그때 남북한 관중석 그다음에 그 같은 선수들이 전부 다 박수 치고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일본하고 했어요. 남북 단일팀이.
5: 네.
6: 그때 북한 선수들이 하루 전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5: 그러니까
6: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골 넣었어요. 일본전에 넣은 골이 올림픽 여자 하키 딱 한 골. 유일한 골입니다.
5: 아, 그렇구나.
6: 일본전에 넣은 거예요.
5: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공동 입장, 단일팀 이거 말고 또 새로운 방안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선수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국가대표 선수하고 지도자들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5: 네.
6: 해봤는데 단일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5: 네.
6: 남북 화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하고 투명성을 좀 제고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예, 예.
6: 너무 급박하게 하지 말고 시간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전부터 단일팀 만들기로 미리 합의를 하고 선수 20명, 20명 뽑아서
4: 그러네요.
6: 선발 전원과 평가 방법이 많거든요. 그 남북 지도자들이 보고 공정하게 선발을 하면 아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5: 그렇죠. 그게 스포츠맨 정신이죠.
6: 네. 근데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은 워낙 개인의 꿈이 굉장히 큰 대회잖아요.
5: 맞아요.
6: 유소년 교류.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서울과 평양 축구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4: 경평
6: 축구전을 했어요.
4: 그렇죠.
6: 그다음에 1900 아까 그 탁구 다닐 때 하기 1년 전 1990년 가을에 국가대표팀 남북이 서로 평양과 서울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5: 그러니까
6: 일제시대 경병축구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쟤는 농구나 배구나 각 종목들 있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팀도 좋고 뭐 약간 배구팀도 좋고 실업팀도 좋고 교류를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교류를 확대하다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매년 전국에 17개 시도가 모여서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쯤은 북한하고 한번 남북 합동 전국체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5: 그렇죠.
4: 대잔치 되겠다.
6: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도 충분히 다닐 테만데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좋은 방법인데요.
3: 좀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좀 힌트가 생긴 것 같아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정세가 되게 혼란해지면서 우린 그럼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급박하게라도 뭐 한두 달 안에 팀을 만들지만 이게 안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고 같이 모여서 훈련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문제가 없다면 남쪽에 있는 선수들도 괜찮을 거고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스포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너무 급박하게 이 두 개의 공동체가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천천히 모여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게임을 하는 것처럼 모든 통합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 오늘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저는 얻은 것 같아요.
5: 네, 앞으로 이 남북 간의 스포츠가 어떻게 흐르게 될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점차 기대가 됩니다. 세계적인 이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곳곳에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7: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트라우마 있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안 돌아오시면 불안해요.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6.25 때 한강철교가 폭발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깊은 트라우마 있어요.
3: 지금의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지경학과 그리고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자원 경쟁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8: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의 움직이는 사람 김우간입니다.
1: 그치, 특이해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죠.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이라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개성이 넘치냐면 힘을 줘야 될 때 안 줘요. 그리고 힘을 빼야 될 때 안 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엇박자로 가요. 자기만의 질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김우간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누가 봐도 아 저건 김우간 스타일이구나. 저 움직임은 정말 루즈하게 가는데 그 안에서 계속 쌓여가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또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전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0: 작년, 아 이제 작년이네요.
2: 네.
0: 네. 맞아요. 요즘 막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는 얘기인데 제 작년에 내가 뭘 했었는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내가 했었네? 이것도 했었구나. 이렇게 막 떠오르는 느낌으로. 근데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요즘 계속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내 거를 하자, 내게 하고 싶다여서 아무래도 낙원을 찾아서 지방 투어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고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일이고 또 즐겁게 재미있게 작업한 작품이었어서 그게 기억에 남고 그걸 기억에 남기고 싶어요. 그냥. 아 맞아요. 그만두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내려가서 복무를 마치고 2021년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을 때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딱 2년 보고 가자. 왜냐면 집이 계약이 2년이었는데 이 2년만 내가 고생을 해보고 전과 같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땐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자 하고 딱 그 2년이 다 돼 갈 즈음이었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 나아지나 싶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막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또 벌이가 없어지고 계속 불안하고 막 이러다가 그 모아놨던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일단은 내려가자 내려가서 생각을 하자 하고 교수님께 그때 저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녹화 들어가기 한 두 달 전이었었을 거예요. 뭐 네, 좋은 일이겠죠? 2025년을 빛낸 무용수상이라고 하는데 빛을 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여느 때와 다르게 조금 빛이 났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정말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어서 1년 전, 뭐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 한 해 동안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아직도 저는 적응하고 있어요, 변화에. 어떤 팀이냐? 프로젝트 팀 랑만은 이 단어들은 언제나 낭만을 꿈꾼다 라는 심보를 가지고 저 혼자 시작한 팀이어서 혼잔데 팀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팀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내 걸 좀 해보자 생각을 했을 때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배들, 선생님들처럼 내 거를 할 수 있는 국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 그들은 단체 이름이 있었어요, 뭔가. 일단 저게 있어야 뭘 할 수가 있나? 그래? 일단 그러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게 내게 됐으면 좋겠어서 나와 비슷한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조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동료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단순히 그냥 누가 안무자고 누가 예술감독이고 무용수로 이렇게 있고 그러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 동료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분 좋았죠 뭐. 일단 그게 선정이 된 걸로도 기분이 좋을 일이고 사실 그 작품이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걸로 꼭 안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알티밋 무용단이 발족하고 창단 공연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때 저기 103호에서 거수 투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게 내 인생관이 담겨있는 작품인데 이거 지금 아니면은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안무를 할 수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그걸 막 그냥 내던졌던 거거든요.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고 그 작품을 다시 토파 보면서 아 이건 나중에 꼭 내가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잘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 서류 넣을 때 되게 좀 설레었었거든요. 이거 되면은 좋겠다. 넣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초연작이 25분이고 재연으로 그해 연말에 15분 버전으로 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규모 해야 되겠다 하고 55분 정도 나와요. 정확히 런타임이 이제 시간도 길어졌고 사람들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때 나와 지금 많이 달라졌고, 약간 애니메이션 모티브가 그때 더 많았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메시지를 담아보자, 낙원을 찾아서가 꼭 울프스레인 무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이거인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찾는 게 낙원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어낼 수 있는 작품을 잘 만들어 보자 그러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 건 없죠. 평생 영원히 찾다 죽는 거죠 뭐. 고용수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찾는 낙원이 뭐냐 라는 질문은 안 했어요.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어때, 삶이 과거에 이랬고 지금 이랬고 미래에 이럴 것 같다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누구는 여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자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돈이라고도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돈을 찾아서, 여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뭐든 찾아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찾아가는 과정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낙원이라고 포괄을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찾는 낙원은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 모든 걸 그냥 낙원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걸 찾는 그 행위들 끝에 다다랐을 때 그걸 찾아왔던 모든 과정이 낙원이기를 바란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돌아보면 그냥 그 모든 과정이 낙원이었기를, 그런 작품이에요.
1: 우리 무관이 학생은 편차가 컸어요.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하고 자기 애고가 너무 강한 친구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색깔도 충분히 내면서,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많이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글쎄요, 어떤 학생이었을까? 저는 이상한 애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굉장히 시니컬한 애였어가지고, 여기 길 건너에 고시텔이 있는데 거기서 2년을 살았어요. 1, 2학년 제 어깨보다 한 2cm 더 있어요 침대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책상, 바로 이렇게 딱 그 침대에 앉아서 책상 앉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이, 그런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저 형 무서워요, 저 오빠 무서워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무섭대. 그때 기운이 많이 안 좋긴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 콩쿨, 첫 콩쿨 때 예선 통과한 게 그 메시로 왔소라는 작품.

0: 그게 제가 이제 일반부 첫 콩쿨 그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는 그냥 사라지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뭘할수 있지 근데 하고 제일 딱 보이는 게 콩쿨이었어요. 선배들이 매년 준비하고 있고 근데 동기들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콩쿨을 내가 한번 나가볼까?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겠다 했으니까 뭐라도 하자 하고 그때 저만 예선을 통과했어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처음이었어서 여기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잘했다. 그때 덕기 교수님이 보낸 카톡이 있어요. 그때는 교수님이 아니었어가지고 덕기 쌤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캡처한 거에 최선이었고 최상이었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게 계속 뭔가 해도 되겠다, 더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메시지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이제 입시 마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쭉 거의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학교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래서 더 귀하고 덕을 또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사실 우리 뭐 예술계가 다 어렵고 특히 무용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스태파에 나가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힘든 마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이 무용계에서 더 춤출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슬픈 일이죠. 잘하고 좋은 아티스트가 무용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스태파를 도전할 때도 그 마음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높았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마음을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무용은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작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내는 것이 자기 앞에 떨어진 과제라면 그것을 하다가 이 친구가 나는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 초심을 생각해서 그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과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차별했으면 좋겠다.
0: 맞아요. 20년, 이제 2026년 되면 딱 20년. 14살 때 시작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아요. 올해 낙원을 찾아서 아르코 대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신작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하반기에라도 신작을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는 진짜 일이 없어서 놀고 사람이 없어서 외롭더라도 내걸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면 즉 낭만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키우자. 내 팀을 키우자. 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자. 프로젝트 팀 랑만, 김우관.

0: 글쎄, 감이 이렇게 많이 열릴 줄이야. 겨울까지 딱 냅둬. 홍시 먹으면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 와, 잘 익었다. 아, 강아지 부추 먹어도 되나? 검색해봐야겠다.
1: 아주 좋다네.
0: 좀 이만 먹어볼래? 맛있어? 애기 고양이 너무 귀여워. 나 눈 맞았어.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s Jeong Yi-seok연구원.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of this house or not? Oh, could this lady be the owner then? You are right. Please raise your head and answer me.
1: 공손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얼굴 들어 그러십시오. 공손하게 말씀하시면 시간 걸리고 시간 잡아먹습니다.
0: She doesn't answer my question and just keeps on pulling out the weeds. This imposing Hanok house with a Numaru wood-floored veranda must be the home we'll be exploring today. My word, you could hide in this house if you put your mind to it. Who could be the actual owner of this house? Who could have been a landowner with servants in olden times? We exit the living room and reach the stylish window door. What space could be hidden behind it?
2: 선생님, 여기는 그럼 어떤 책의 방인가요?
3: 네.
2: 아, 이제는 아예 그냥 이렇게 여쭤봐야 되죠?
3: 예, 열어보시죠.
2: 아, 그래요?
3: 같이 열어볼까요?
2: 오.
0: Finally, this is the spot where Miss Young-ae is the protagonist. To be honest, it felt like you weren't even human, hearing what kind of a marvelous life you had led.
2: 유황을 보니까 아, 이 집이 좀 인간미가 느껴져요.
3: 예, 그래요.
2: 아, 드디어 이제 선생님 주무시는 방을 보니까
3: 아닙니다.
2: 왜?
3: 아닙니다. 여기 제 방 아니에요.
2: 여기 선생님 방이 아니에요?
3: 아닙니다. 여기 손님 방입니다.
2: 예? 여기가 손님 방이라고요?
3: 예, 저는 뭐 3인분 노빈이, 5인분 노빈이 요새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제 손님은 1급입니다, 손님. 오. 이 방의 가장 좋은 점은
2: 아, 옆방이 그러니까 선생님 방인 거군요?
3: 아닙니다, 와. 아닙니다.
2: 이해했어요.
3: 아닙니다.
2: 아, 여기구나.
0: Oh my, this is a Numaru wood-floored veranda, the space where the world is embraced through your eyes. You didn't build this great place to fully offer it to the guests, did you? This wonderful spot, which would turn anyone sitting on it on a rainy day into a poet.
2: 여백제 지금까지 제가 둘러본 다른 공간들도 참 좋은데 네.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고 여기에 또 모이셔서 차 모임도 하시고 독서 모임도 하시고 그럽니다. 이게 뭐 차분히 앉아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앉아있는데 맨날 뛰어다닙니다. 당장 일들이 있으니까 우선 시간이 되면 마루부터 닦아야지. 거기 앉아서 천연덕스레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
4: 경제학 주인분은 전혀 즐기지를 못하셔서.
3: 에이 뭐 주인은 노비입니다.
0: Miss Young-ae, don't be like that. You should enjoy life a little from now on.

0: 공간도 있지요. 저 구석에 조그만 노비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딘가에 살아야죠.
1: 저희 어떤 방이길래?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아 선생님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0: 아유 참말로.
1: 따라 안 오시면 저 혼자 그냥 가버립니다.
0: 그러십시오. 도리 없네요. 예.
2: 다다. Here it is. What? You're passing through the guest room and the living room to go back into the study?
0: 아이고, 이거 보여드릴 곳이 아닌데요. 이거
1: 아니, 어떤 곳이길래?
0: 아니요. 아예 누추하고 장애물도 많습니다.
1: 오, 아, 이쪽에 방이 있어요? 네. 아, 역시 공부하시는 분이라 도서관 옆에 방이 있군요. 어이구야, 뭐 짐이 잔뜩 있네.
0: 아이고, 저 장애물이 많습니다.
2: My word, why is this room so small? Is this really the room you use, Ms. Young-ae? If you had only given up one bookcase in the study outside, this space would have been wider. The only things here are the desk

0: used by your now 40-year-old daughter, a pillow and a single blanket. Why are you so ungenerous to yourself?
1: 아니 근데
2: 민망한 공간입니다.
1: 근데 너무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작아서 제가 그냥 눈 짐작으로는 글쎄요 한 0.8평? 뭐 그거나 될까?
0: If the clothes were to be stored outside, it would be better for you to move about. So why didn't you do that?
1: 이런 것들은 좀 밖에 꺼내놓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2: 그러면 책자리가 없어지잖아요.
1: 아, 그래요?
2: 책도 들어와야 되고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1: 아유, 아, 그래도 방이 하나 더 있구나.
2: 아닙니다.
1: 맞죠?
2: 아이고, 참말로. 아유, 참말로. 예, 지저분합니다. 좀 심합니다. 지금
0: So this is the bathroom. Oh dear, isn't this too small a space, even if it's to be used by one person? And is this the bathtub for washing your grandchild?
1: 아, 선생님, 손주영 그 욕조가 하나 이렇게 기울여 있더라고요.
2: 저 욕조는 제 겁니다.
1: 네? 그게 선생님 거라고요?
2: 예, 저 조그맣잖아요.
1: 아이고, 뭐... 거의 수도원 같은
2: 아니요 수도원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여백사원 자체는 3,200평 부지고요.
3: 그 중에 선생님 쓰시는 공간이?
2: 모릅니다. 한 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3: 3,200평 중에 한 평도 안 되시는 공간이?
2: 괜찮습니다. 저 조그맣잖아요.
0: After granting the whole house to books, the only space left for her is as wide as 2.65 square meters. Isn't 2.65 square meters the same size as a prison cell? Phew, even I feel upset by this. There was a large space that Ms. Young-ae built ambitiously. But of course, there would be a separate building next to the Seowon Academy. Isn't that right, Miss Young-ae?
2: So, 뒤에 시의 정자는 시정이고 여기는 우정입니다. 이 집을 짓고 싶어서 쇠꼬챙이 네 개를 박았습니다. 요즘만하게 고추대 있잖아요, 쇠막대. 그걸 네 개를 박고 비닐끈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간판을 달았어요. 돌로 버둣자, 밧전자에서 누군가가 그걸 보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걸 짓게 됐습니다. 예.
0: Compared to Miss Young-ae's room, my goodness, these are accommodations open to foreign scholars and artists visiting Korea. It's the last space in Yeobaek Seowon Academy that was designed. How much effort must have been put into this?
1: 선생님 주무시는 방보다 훨씬 높네요.
2: 아이고 무슨 말씀 비교를 아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1인용 집입니다.
1: 아,
2: 1인용 한옥입니다.
1: 아.
2: 참 저 나름으로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이나 제 아이들이나 제 제자들이나 외국에서 이런 기회에 있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더더구나요.
0: The warm heart that embraced the person who visited a foreign land to study there without knowing a single soul. Wujong Pavilion is a space in Ms. Young-ae's heart created by gathering memories of that day.
1: 그러면 그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요, 그냥 묵고 가시는 거예요?
2: 공짜는 없지요. 방명록 한번 쓰는 의무가 있습니다.
0: It's free if you sign the visitor's book. Thanks to that, the history of Wujong is stacking up in the visitor's book that even seven-star hotels would envy. Those who engraved that warm mind in their hearts would go away and warmly embrace someone else.
2: 자꾸 제 방, 여기 제 방 작다고 자꾸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엄청 부자입니다. 세계 여기저기 언제 제가 가도 가서 써도 좋은 방이 있고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죠.
0: A whole load of items. Could she be moving somewhere? This is a day for the so-called angels to clean up the children's library without Ms. Young-ae's knowledge. Since she has allowed them in this space, it's only natural that they do this for her.
4: 아무리 이렇게 봐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으시면서 그냥 해주시는 나의 그 스승이신 거죠, 그러면은.
5: 한번 연이 닿으면 아, 이제 그 시즌이 되면 이거 우리가 이거 가서 해야 되는데.
6: 우리의 공간이 되는 거, 우리가 관리하고.
5: 근데 그거는 교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네. 근데 마치 저희 거 같이 내어주시니까 저희 거인 양 그렇게 마음이 가요. 거기.
2: 벌써 어둑해지는데 어떤 분이 저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주차장 풀까지 깎고 계시더라고요. 서원 전체는 완전히 거울같이 깨끗하게 깎아놓으시고. 그런데 세상에 대구에서 예초기를 다 씻고 오셔가지고요. 지금 이 매끈한 마루는 제주에서 어떤 분이 감물을 갖고 오셔서 여기 다 솔로 닦고 감물을 몇 겹을 칠하셔서 이런 고운색이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고 고맙지요.
7: 길가기다리.
0: It's not like she had expected this when she offered the space. Before she knew it, such a heart led to more hearts and created a fairy tale that fills up Yobek. Miss Young-ae, isn't this tiring for you?
2: 사실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십니다.
3: 화장도 안 하시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귀걸이는 늘.
2: 아이고 정말로 제가 유일하게 낸 꾀입니다. 제가 귀걸이라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설마 귀걸이까지 했는데 세수를 안 했으랴 그렇게 안 생각할 것 같았어요. 아유 참말로 왜 그렇게 눈길이 예리하십니까?
1: 어이구.
2: 아이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떡이라도 좀 드세요.
1: 너무 실례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여기에 잘 수 있나, 묵어갈 수 있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2: 예, 불편하셔도 괜찮으시다면
1: 아, 그럼요,
2: 주무시고
1: 그럼.
2: 가시는 건 당연히
1: 아, 너무
2: 좋지요.
1: 감사합니다.
0: It isn't an easy decision for Ms. Young-ae, the sole caregiver of Yobek, to allow a night spent at Yobek. The director got lucky thanks to home explorers. However, Ms. Young-ae's room is still as broad as daylight. She is working during the day as a slave and studying during the night as a scholar. You would, of course, say that you're happy, but let me ask you again. Are you sure this isn't tiring for you?
2: 아유, 제가 평생 먹은 밥이 얼마인데 밥값을 해야죠.
0: 그 you say that, I question whether I earned my keep for today. I should work harder on home explorers too. Anyway, this must be the most uncomfortable bed in the world. The director won't be able to sleep tonight. 26.5 square meters versus 2.65 square meters. This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
2: Go to Dirk. 아, 정말 정신에 눕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0: A person who is confident that not even Mr. Scrooge can rival her when it comes to saving time. Miss Young-ae, well done today. Morning comes to Yobek.
2: 그나저나 잘 주무셨습니까?
1: 아이고, 잘 주무시긴요. 아, 너무 그냥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루 아닙니다. 이렇게 신세져서 이래도 될까 싶은데요.
2: 아닙니다.
1: 이게 지금 괴태의 길 그곳이
2: 예,
1: 맞나요?
2: 괴태의 길입니다.
0: The low mountaintop walking trail behind the Seowon Academy is called Goethe's Path. When each step is taken, a moving line of poetry from Goethe stops us in our tracks.
2: 예, 사실은 뭐 괴테의 말을 빌려서 제가 하고 싶던 말 다 골랐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제 노후 직업을 천명을 했습니다. 제 노후 직업은 박수 부대입니다. 아, 저 반듯한 젊은이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 이상의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0: Young days full of anxiety that felt like being on the edge of a cliff. These are warm comments Miss Younge is making to the youth by quoting from Goethe.

0: Since the morning walk is over, we should resume the house exploration. This is Yejong Pavilion, the house for artists who have yet to find worldly success. It's a display area for artists. But what is this space used for?
1: 야, 뭐 한옥에 이런 공간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2: 네, 20명을 위한 파우스트 극장입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이어집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은 보다가 못 참고 뛰어 올라가서 태권도 5장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No qualifications are required, only courage. It's a stage for everyone who has anything to boast about. Moreover, the backstory of this precious stage is also extraordinary. The name carved here marked the beginning.
2: 독일에 가서 그 강연하고 그 틈머리에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뭐 괴테 마을에 꿈도 있고 뭐 이런 꿈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하게 됐어요. 세상에 이만한 돈 봉투를 주시면서 그 꿈 꼭 이루라고. 생면부지의 독일인입니다.
0: And the copper plate of gratitude created a miracle nobody had even imagined.
2: 오면서 가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원 통장에 어느 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이름들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무슨 건축에 의해 뭐 이런 이상한 책 이름 비슷한 것이 자꾸 찍혀서 수수께끼가 밝혀졌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자가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책값만큼을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정말 동화, 저로서는 지어낼 수 없는 동화가 이어져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서 지금 괴테 마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Her initial thought was to reproduce spaces related to Goethe in small models. But that thought became a small seed, which took bloom after she met with ordinary people who came to water and nourish the seed whenever the thought occurred. This is the first evidence of such a miracle. This is the house of young Goethe, modeled after the Goethe house in Germany. It's the beginning of the Goethe village that could have ended with a model. There is something about Miss Young-ae that we're curious about. Why did she choose Goethe of all writers?
2: 괴테 자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냥 제가 동문학하다 보니까 알게 된 샘플입니다.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다 외국인이지만 지금 우리는 배울 바가 많고 괴테는 더구나 200년 전 사람인데 그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시사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으니까 파우스트 60년 써서 봉인을 해서 넣고 죽지요. 정말 뜻을 가지면 사람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괴테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사흘밤 자고 저는 제 전체의 역할이 멍석 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멍석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0: They say all green colors are the same. It took Goethe 60 years to write Faust. And Goethe scholar Miss Young-ae, who still studies that man, has been very anxious for 20 years over building a single house. I had thought a house was the border between the world and myself. I've been thinking that the most personal space in the world should be my house, but that thought completely changed in front of Miss Young-ae.

0: 1,000명이 한 번 오는 공간보다는 100명이 10번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1: 저는 영화보다 재밌는 영화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저희 영화관은 영화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자주 찾아주십니다.
3: 뭔가 취향이라는 게 되게 쉽게 얻어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좀 갖춰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서 취향 어떤 디깅과 발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랜드에서 공간 운영도 하고 있고 디자인도 하고 있는 디자이너 오훈택이라고 합니다.
0: 기획 담당하고 있는 권지우라고 합니다.
1: 이대현이라고 합니다.
2: 저는 명필름 아트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황다진입니다.

명필름 아트센터는 영화사 명필름이 파주 출판도시에 세운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우선 지하 1층에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카페와 굿즈샵이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요즘 직접 만드는 베이커리가 손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또 영화 관련 책이나 굿즈들이 많이 있어서 구경해 보실 수도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쇼룸이 있는데요. 현재는 세계 영화 우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제를 만들고자 하셨던 영화인인 고 김대현 선생님의 수집품을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층은 명필름이 지나온 스토리가 담긴 아카이브 룸이에요. 명필름 영화 스틸컷, 그리고 영화에 쓰였던 오브제들, 그리고 영화 속 필름 사진들 같은 것들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4층에는 작은 상영 공간인 스크리닝 룸이 있습니다. 스크리닝 룸은 신발을 벗고 좌식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조금 비스듬히 누워서 영화를 보셔도 되고, 또 1층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나 디저트를 함께 드시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명필름 아트센터는 곳곳을 영화라는 키워드로 채워놓고 있는 공간입니다.

0: 보미랜드는 작은 극장이고요. 옛날 영화들을 바탕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작은 극장입니다.
1: 이제 1층, 2층 리모델링 하고서 F&B랑 매표소 라운지 올라가고 이제 쭉 위로 영화관이 증축될 예정입니다.
2: 되게 거대해 보인다.
3: 실물이 훨씬 커.

0: 이 공간에서 손님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 좋을까를 되게 설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었어요.
1: 재밌게 하자.
2: 네. 둘, 셋.
1: 하나. 하나, 둘, 셋.
0: 이 극장의 이름을 정할 때도 좀 더 놀이동산 같았으면 좋겠다. 이 여기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추러스도 그렇고 라디오 채널도 그렇고 저희랑 대화하는 그런 모든 게 좀 즐거웠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서 무비랜드라는 이름으로 확실해졌었어요.
3: 저는 영화보다 재밌는 영화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월 말에 이제 1주년 준비해서 딱 1년 됐습니다. 저는 딱 처음에 상영관에서 고사진일 때 생각나요. 딱 1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돼지 머리 실제는 아니고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술 따르고 그랬던 기억이 전 되게 아직도 강하게 남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리고 약간 다 설레고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었는데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1년 잘 끌어온 것 같습니다.
1: 매진 시켜주세요.
4: 제발.
5: 저희가 올해로 개관한 지 딱 10년이 되었는데요. 처음 개관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사기사님, 그리고 저 이전에 거쳐갔던 많은 직원분들이 이 공간을 애정하면서 아끼고 갖고 오셨던 것들이 일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영화관은 186석이고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음향으로 영화 사운드의 힘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만 상영이 있는 관이 하나뿐인 단관 극장입니다.
6: 3층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의자예요. 저희가 원래 이거보다 작고 싼? 두 배 싼 의자를 사러 갔다가 프리미엄관용 의자잖아요. 한번 앉아보니까 이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부해요. 공간은 작지만 의자는 정말 편하다.
7: 아, 네. 저희가 주로 한 달에 한 분의 이제 큐레이터를 섭외를 해서 그분이 뭐 작업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영감 받거나 좀 도움이 되셨던 영화들을 네 편에서 한 6편 정도 셀렉을 하고 있고요. 그 셀렉한 영화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라디오 콘텐츠도 촬영을 하고 공간에 이제 그분의 소장품이라든지 영화 관련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공수를 해와서 공간 안에 같이 녹여서 또 영화라는 걸 좀 더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저희는 저희 멤버 9명이 모여도 작은 사회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친구가 붙고 해서 점점 그 사회를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 분을 모시는 것도 저희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영화를 볼 때 내가 좋아서 보는 것도 있는데 친구가 추천해줬을 때 그 영화가 되게 재밌고 내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 같은 그런 큐레이터가 영화를 매달 선물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5: 우선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은요, 저희 관객분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영화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화들을 꾸준히 생각하고 네, 리스트업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저희의 사심이 조금 들어가서 꼭 소개하고 싶은 영화들을 네,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한국에 정식 개봉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귀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소개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영필름 아트센터에는 영화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영화를 온전히 감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상업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가리지 않고 상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요. 특히나 음악이나 미술, 뭐 사진 같은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나 수요도도 높은 편입니다.
0: 티켓 부스에 저희가 마이크로 약간 놀이동산에 질때 오듯이 말을 걸어요, 손님분들한테. 거기서부터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이 저는 좀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골 손님분들이 계시는데 저 골목에 들어오실 때부터 저희가 나랑님 오셨어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분이 엄청 좋다고 손님분들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8: 여기가 공간 기획이 너무 잘 돼 있고 예쁘고 그리고 영화 큐레이션이 너무 좋아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9: 되게 신경을 엄청 쓰신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층별로 역할 같은 게 나눠져 있는 것도 그렇고 직원분들께서도 오셔서 막 말도 친절하게 잘 걸어주셔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영화관들은 요즘 다 키오스크로 고객분들을 응대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조금 더 공수가 들어가더라도 티켓을 체크하면서 손님분들이랑 한마디라도 더 나누는 거,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 공간에 계속 오고 싶게끔 만드는 힘이라고 느껴서 1,000명이 한 번 오는 공간보다는 100명이 10번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1년을 딱 채워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10번 오신 분이 딱 100분이 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 이 단골분들이.
3: 이제 상영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보는데 항상 제가 보면은 상영관 3층에 디얼에 이번에 앉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에 계속 제가 앉는데 그 공간이 이 3계층 중에서 제일 좁지만 저만의 공간이기도 하고 친하기도 해서 그 공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5: 제가 개인적으로 아트센터에서 조금 좋아하는 공간은요, 2층 쇼룸에 있는 전시대 맞은편에 놓여있는 좌석인데요. 약간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좌석에서 바로 앉으면 2층에서 외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커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바깥을 좀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겨울에는 눈이 쌓여 있고 또 여름에는 강아지가 산책 다니는 그런 귀여운 풍경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그쪽에서 앉아서 외부 풍경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명필름 아트센터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필름 아트센터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같이 와서 여기 공간에 이런 것들이 있대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무브랜드 하기 이전에는 사실 옛날 영화들을 잘 보는 관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신작을 위주로 하니까 신작 위주들로 봤었는데 무브랜드가 생기고 나서 제가 저희 극장에서 옛날 영화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떤 영화가 어떤 영화에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 배우들이 이 감독이랑 어떤 필모를 쌓아왔는지 그것도 이제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제 무비랜드를 하면서 저희 마스터즈 분들이랑 비슷한 관객이 된 것 같습니다.
7: 뭔가 내 취향이 왜 안 생기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좀 돌이켜보면은 뭔가 근데 깊게 파보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발견하고 디깅하는 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네 해서 뭔가 취향이라는 게 되게 쉽게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좀 갖춰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요즘 영화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서 취향은 어떤 디깅과 발견 그런 거의 어떤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 그게 어려워요. 취향이요? 취향이 뭐냐고요?
7: 저는 무브랜드라고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브랜드를 재미야?
5: 제가 요즘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이 라디오 헤드로 철학하기라는 책입니다.
0: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BPC라는 팀버튼 감독 영화인데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또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3: 다이소 가서 그 키트 있거든요. 그 키우는 거. 그거를 2,000원 주고 사와서 예쁜 화분에 옮겨 심고 물 주면은 자라나요. 지금 애정 가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 화분과 식물 물 주는 세트 그거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오, 네. 오 잡았어요. 아, 기분

0: 자, 와이엇.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할 수 있지?
1: 어, 와이엇.
0: 어, 알렉사. 어, 또 만났네요.
1: 어디 찾으세요?
0: 알렉사,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1: 아, 지하철역.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작년에도 한국에 왔어요.
0: 진짜?
1: 응.
0: 짱이다.
1: 따라와요.
0: 알렉사, 저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1: 아, 저쪽은 아니에요. 아, 이 옆쪽이네요. 따라와요. 아, 이상하네. 이쪽인 것 같았는데?
0: 알렉사,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저기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아, 지하철역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1: 아, 그쪽?
2: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3: Today, we'll cover some must-know travel expressions for when you come to Korea. Let's learn how to find your way using Korean. Remember learning 어디에 있어요 in season 1? Well, there's a shorter way to say the same thing. It's 어디에요? 어디 means where, and it's used to talk about specific places or locations. So to ask where something is, say 장소 plus 이 or 가 plus 어디에요? For example, if you're looking for the subway like Wyatt was, you say 지하철역이 어디에요? If you need to go to the bathroom, you say 화장실이 어디에요? If you say this to any Korean, most will kindly tell you the location you are looking for. When describing directions and expressions like 이쪽, 저쪽, 앞, 뒤, 옆, just like Wyatt, Alexa, and Hyojin did. 이쪽 means this way, 저쪽 means that way. 앞 means in front of, 뒤 means behind. 옆 means next to. For example, go this way in Korean is 이쪽으로 가세요. While go that way is 저쪽으로 가세요. To tell someone it's next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can say 편의점 옆에 있어요. Let's look at an example. To say it's in front of the park, you can say 공원 앞에 있어요. Now, how about learning a little trick to make your Korean sound even better? First, there's the word 쭉. Add this to any direction to emphasize they need to keep going that way for a long time. You use it like this. 이쪽으로 쭉 가세요. Remember 오른쪽 from season 1? You can add it to that too. Say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Simple, righ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4: Chiatoyogi odio. Chiatoyogi
2: odio. Ichoguro caseo. Ichoguro caseo.
0: Hotang city odio. Hotang city odio.
2: Canijum your pace, sir. Canijum your pace, sir.
4: Ichoguro chu caseo. Ichoguro chu caseo.
0: Orange ogro chu caseo. Orange ogro chu caseo.